민족마다 자취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엮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김홍아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리는 노래는 장종 노래 서력의 봄. 함께 하시죠.

0: 같이 대돈이지 얘만 좌사여고 나기 후박고에 다시 우팀박가보 그렇게 말해줘서 나 조선 맛이나 매력길에 펼쳐 펼쳐 펼쳐.
1: 네, 이어서 장종노래 한 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차 타고 소장 가요.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다음은 까자흐족 노래입니다. 첫 곡입니다. 당신을 그리며.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다음은 위글종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첫 곡입니다. 사랑.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네, 오늘의 민족의 멜로디의 끝곡으로 한혜연, 김상훈 가수가 부른 노래 숙명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김홍아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박민걸입니다. 속담에 가을이 되면 모기가 호랑이보다 사납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에는 모기에 잘 물리지 않는다고 느끼지만 막상 가을이 되면 오히려 자주 물리며 모기 물린 부위의 붉은 붓기와 가려움도 더 심해짐을 느낄 것입니다. 날씨는 쌀쌀해지는데 왜 모기가 갑자기 역공하게 될까요? 여름철에 비해 왜 가을에 모기의 공격성이 더 강할까요? 첫 번째 요인은 월동을 위한 에너지 저장 때문입니다. 이 집 모기는 알 상태로 순모기와 집모기는 성충 상태로 월동하므로 일부 모기들은 가을에 활동하기 좋은 시기를 틈타 피를 더 빨아 영양분을 축적해 월동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합니다. 두 번째 요인은 후대 번식에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을 이후는 모기가 1년 중 마지막 번식 절정기에 들어가는 시기로 산란과 후대 번식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기 위해 흡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가신 가을 모기는 어떻게 예방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방도는 실내외 고인물 지점 정기 청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기의 알, 유충, 번데기는 모두 물과 뗄래야 뗄 수 없으므로 고인물을 제거하는 것이 모기 방지의 핵심 단계입니다. 실내외에 고인물이 있는 용기는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수경 재배 식물은 물을 자주 갈아주어 일주일에 최소 한 회는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모기 퇴치 제품 유효 성분으로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화학 계열 중 디소프로필아민의 모기 퇴치 효과가 가장 강하며 농도 5%에서 30%까지 2시간 내지 12시간의 보호 효과를 제공해 장시간 야외 활동에 적합합니다. 드라베나딘과 파카레딘은 자극이 비교적 낮아 어린이와 민감성 피부에 적합하며 보호 시간은 약 4시간 내지 8시간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외출 시 밝은색 긴 소매 상의와 긴 소매 하의를 자주 입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기는 어두운 곳을 선호하며 어둡거나 약한 빛 환경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모기가 가까이 오지 않게 하려면 밝은색 옷을 더 많이 입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에서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란 내용으로 말씀드린 다음 간추린 문화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중국행 코너에서 복권 선비의 첫 동네 렴촌을 소개해드린 다음 음악과 함께 코너에서 노래 그대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와 이 노래에 깃든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의 첫 순서로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제15부를 보내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이 용다는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서에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이 용다는 사회주의 현대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의 근본적인 성격과 요구를 깊이 있게 천명한 이 중요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세 개 측면으로부터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이 용도하여 추진하고 개척한 현대화입니다. 근대 이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은 중국 인민의 변함없는 꿈이자 추구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창건되기 전에는 그 어떤 정치 영향도 이 역사적 사명을 짊어지지 못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창건된 이후 중국 현대화 사회의 용도 용량 문제가 해결됐으며 중국의 현대화 사회의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각 발전 단계 분투 목표를 제정했으며 중국의 구체적 실정에 부합되는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지난 100년 이래 우리 당은 중국 인민을 단합 인솔해서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피 흘려 싸워 신민주주의 혁명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하고 자력향상의 정신으로 분발 정진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했으며 사상을 해방하고 예의 진취함으로써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특히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서 두 높은 자신감과 자강 정신으로 올바른 길을 견지하고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보다 완비된 제도적 보장, 보다 튼튼한 물질적 기반, 보다 주동적인 정신적 역량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장기적인 탐구와 실천을 바탕으로 하고 18차 당대회의 리론과 실천에서 이룩한 혁신 돌파에 힘입어 우리 당은 중국식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중화민족은 일도서고 부유해지고 강대해지는 위대한 비약을 맞이하고 시대를 따라잡던 데로부터 시대를 선도하는 위대한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없으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있을 수 없고 중국의 현대화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가 충분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영도는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근본적인 보장입니다. 둘째,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현대화입니다. 현대화를 실현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제기될 문제는 어떤 길을 걷고 어떠한 지도 모델과 가치체계를 선택하느냐입니다. 우리 당의 인민을 용대해서 중국식 현대화를 탐구하고 개척한 과정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성공적으로 개척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온 과정입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입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과학적 사회주의의 이론적 논리와 중국 사회 발전의 역사적 논리의 변증법적 통일체로서 결, 리론, 제도, 문화, 사회일체로 구성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실천과 통일을 이룹니다. 우리가 말하는 중국식 현대화에서의 중국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떠나서는 중국식 현대화가 성공적으로 개척될 수도 없고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중국식 현대화의 질적인 교정성을 구현하고 있는데 이런 주로 당의 용도라는 이 근본적인 요구에서 반영될 뿐만 아니라 공동부유를 추진하고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조화를 추진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론 공생을 추진하고 평화적 발전을 추진하는 등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에서도 반영됩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식 현대화는 서방의 자본주의 현대화와는 완연히 다른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현대화가 곧 서방화라는 신화를 타파함으로써 광범한 개발도상국이 현대화의 길을 탐구하는 데 완전히 새로운 선택을 제공했습니다. 셋째,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종 일관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나가야 합니다. 24 당대에서는 향후 5년 내지 이보다 더 오근 시기에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목표와 과업 및 기본 방침을 전면적으로 포착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종합민족의 위대한 도움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때 대해서 명확한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오늘날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없는 대변화의 국면이 가속화되고 전진도상의 각종 모순과 문제, 위험과 도전이 더 복잡다단해지고 있습니다. 목표가 웅대할수록 정세가 복잡할수록 임무가 무거울수록 우리는 자신감과 신념을 더 확고히 다지고 중국식 현대화가 시종 올바른 방향을 따라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확고부동하게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로 나아가고 당의 기본 노선을 견지하며 폐쇄되고 경직된 옛길이나 기치를 바꾸는 그릇된 길을 걷지 않고 중국의 발전과 진보의 운명을 자기의 수중에 확고히 장악하는 것을 견지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민족 부흥의 위협을 추진해 새로운 더욱 큰 승리를 끊임없이 이룩하도록 해야 합니다.
0: 지금까지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들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송림 가수가 부릅니다. 선생님의 의미.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0: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립니다. 길림성 연변 가무단에서 심혈을 기울여 창작한 혁명 소재 민족 무용극 장백 서론이 일전에 길림성 대표 극종목으로 북경에서 있은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회연에 참가해 첫 공연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연변 가무단은 1980년 제1회부터 제7회까지 매회 참가한 전국에서 몇 안 되는 문예단체 중 하나로 되었고 작품은 2026년 문화관광부의 중점 창작 선제에도 입선되었습니다. 장백 서론은 동북항일연군 14년의 간고하고 비장한 투쟁을 배경으로 항일연군 재봉대의 실제 이야기를 창작 원형으로 삼았습니다. 항일연군 재봉대의 여전사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작품은 항전 시기 평범한 여전사들이 터전을 지키는 것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과정을 진솔하게 보여주었으며 국내 항일연군 후방 여성 전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무용극 창작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작품은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삼아 혁명 소재에 민족 요소를 융합시켜 혈육의 정과 사랑, 군민의 정, 민족의 정, 애국심 등 여러 가지 무게 있는 가정을 입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길림성의 홍색 자원에 기반해 연변의 홍색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했으며 길림성의 홍색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했습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변경지역 여러 민족 대중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며 나라를 지키는 모습을 노래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되어 생사를 함께하는 공동체 리념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술적 표현에서 이 극은 민간 양걸 손수건 춤과 물동이 춤을 노동 장면과 절묘하게 융합하고 물동이 춤, 지게춤, 장고춤, 부채춤 등 조선족 민족 무용을 혁신해 문화 상호 참조와 민족 융합의 아름다운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동시에 현대 무용 편무 기법을 더해 여성의 온화하고 부드러운 정서와 전쟁의 잔혹함을 함께 드러냈습니다. 무대 미술은 회색과 흰색, 갈색의 간결한 색조로 통일하고 빛과 그림자, 물안개 등 방식을 활용해 동양적이고 시적인 미학 표현으로 주제 사상의 승화를 완성했습니다. 음악은 악기 종류의 경계를 허물고 조선족 민속 음악과 관현악, 현대 전자 편곡을 융합해 소리와 춤, 정경이 하나 되는 무대를 완성했습니다. 제33회 세계 대학생 동계 운동회 대표단 단장 회의가 일전에 장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관계자는 여러 국가와 지역 대표단 단장 및 관계자, 집행위원회 대표 등이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대표단 단장회의는 2027 장춘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에 앞서 열리는 중요한 국제조정회의로 각 참가 대표단과 조직위원회 간의 핵심 소통 플랫폼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회 준비의 최신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각 대표단의 요구사항, 의견, 건의를 청취했습니다. 또한 경기장, 숙박 봉사, 교통, 등록 인증, 급식 봉사, 의료 및 약물 검사, 의전 행사, 대표단 봉사 등 실무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어 효율적이고 원활한 소통과 협의 채널이 구축되었습니다. 2027 장춘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는 2009년 할빈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입니다. 이번 운동회는 길림성 그리고 장춘시에서 열리는 규모가 가장 큰 국제 종합 빙설 경기입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의 빙설 운동 발전 성과를 보여주고 국제 청년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며 빙설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날 오후 각 대표단 단장 및 관계자들은 장춘 오환체육관, 장춘시 스키관, 장춘체육장, 길림성 스피드 스케이팅관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컬링,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경기장, 개막식 경기장과 메인 등록센터를 시찰하며 경기장 시설과 부대 시설, 경기장 조건, 서비스 보장 상황을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또한 대회 기간 피겨스케이팅 종목 대표단의 숙소인 완다 가화 호텔도 점검했습니다. 제9회 중국 농민 풍년절을 맞아 제13회 길림성 농민문화축제 주회의장 행사가 일전에 송원시 전고르로스 몽골족 자치현 오란화촌에서 열렸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배우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노래묘, 민족무용, 민악합주, 특색교예 등을 선보였습니다. 공연에는 한족, 몽골족, 조선족 등 여러 민족의 문화 요소가 어우러져 여러 민족이 형제처럼 가까이 지내고 서로 도우며 한마음으로 풍작을 경축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공연은 가무 오색 길림의 힘찬 선율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초원의 정취와 변경의 운치, 흑토의 멋이 어우러진 무대에 배우들은 열정적으로 연기했고 관중석에서는 박수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전 고르로스 현 초원 문화관 관장 조로몽은 이번 공연은 여러 향진 농목민 문예 애호가들이 직접 만들고 연출한 것이라며 몽골족 문화의 특색과 기층 군중의 문예 풍모를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민생 도서와 농업 과학 기술 도서, 서예 작품을 나누어 주고 공익 영화를 상영하는 등 농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는 행사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새 대중문화의 번영을 도모하고 농민의 주체적 지위를 강조하며 향토 문화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공연과 전시 플랫폼을 마련해 지역 문화 창작을 지원하고 농촌 문화의 활력을 증진시키며 우수한 농경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10월 하순까지 이어지는데 성과 시, 현 3급이 공동으로 문예 공연, 전시, 광장무 대회 등 600여 차례의 문화 행사를 펼치는 것으로 농민들의 정신문화 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9월 5일부터 10일까지 장춘하태 정월훈련기지에서 열린 길림성 제20회 운동회 청소년조 축구 경기에 16개 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 연길시를 대표해 출전한 연길시 청소년과외 체육운동학교는 남자 병조와 정조 두 팀을 출전시켰으며 최종 두 팀 모두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어 길림성 운동회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경기장에서 연길시의 청소년 축구 선수들은 뛰어난 전술 수행 능력과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연길시 청소년 과외 체육 운동학교 관계자는 이번 우승은 선수들의 꾸준한 훈련과 감독진의 세심한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팀은 경기 전 여러 차례 집중 훈련을 진행하고 참가팀들의 특징에 맞춰 맞춤형 전술을 마련했습니다. 경기 기간 감독진은 각 경기 후 복귀 회의를 열어 전술을 적시적으로 조정하고 선수들이 경기 흐름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도왔습니다. 이 두 개의

0: 값진 우승컵은 어린 선수들의 노력이 맺은 결실일 뿐만 아니라 연길 시 청소년 축구 후비인재 양성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기회로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연길 시는 청소년 축구에 대한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표준화 축구장을 건설하였으며 청소년 축구 단계별 육성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여러 선수들이 기림성 대표팀과 국가소년팀에 선발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림성 운동회에서 두개조 우승은 축구의 고향에 깊은 축구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문화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렸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아름다운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는 아늑한 꽃동네 명월만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아늑한 꽃동네 명월만촌은 2000년에 대해 역사를 자랑하며 시적인 이름과 그림 같은 경관을 가진 강남 시골의 축소판이다. 뒤에 청산을 높고 태호를 마주한 명월만촌은 모양이 동군 달과 같다고 해서 이름이 명월만이다. 먼 옛날 춘추 전국 시기에 오나라 왕이 미인 서시와 이곳에서 달 구경을 했다고 해서 이름이 명월만이라는 야사도 있다. 전하는 데 의하면 명월만은 2000년 전에 춘추 시기에 벌써 오나라의 포로로 된 월나라의 사람을 중심으로 일부 오나라 사람들이 모여 동네가 형성됐다고 한다. 과거 명월만 사람들은 일하면서 자신을 먹여 살리는 동시에 오나라 왕과 서시가 이곳에 와서 달 구경을 할 때 휴식터와 음식,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다. 명월만의 뒷산에는 지금도 서시가 그때 세안과 화장을 하던 화미천 유적이 남아있다. 그 뒤에 당송 때에 이르러 명월만은 바둑판 같은 동네의 구도를 형성했고 청나라 때 최고의 번성일로를 달렸다. 1770년에 건설된 돌길 석판가는 1140m 길이에 4560조각의 커다란 화강암을 깔아 만들었다. 바둑길이라고도 하는 이 길은 오늘날 명월만 특색의 하나로 부상했다. 돌길의 지하에는 배수구가 가설돼 아무리 큰 비가 내려도 금방 물이 빠지고 도로면이 깨끗해져 명만가에서는 비 온 뒤에도 꽃을 수놓은 흥급신을 신는다는 말이 있다. 거리의 양쪽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색바랜 높고 낮은 가옥들이 줄지어 있고 건물의 앞과 뒤에는 꽃이 만발해 물이 청산을 끌어안고 산과 꽃을 품으며 꽃 속에 가옥이 있는 경관을 형성한다. 청나라 때 이곳 사람들은 객상으로 번 돈이나 꽃나무를 재배해서 번 돈으로 예화당과 예경당, 첨서당, 한산망, 설가청, 등가상 등 건물들을 지었다. 이런 저택과 사당 건물에는 정교하면서도 우아한 벽돌 조각과 목각, 석강물이 즐비하고 화려한 채색 벽화도 적지 않아서 강남 민가의 대표작으로 불리우기에 손색이 없다. 그중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고건물은 1799년에 지은 유경당이다. 이 건물은 올해 오신의 가문 저택인 첨서당의 한 부분이었는데 1943년에 등씨 가문에 매각되면서 유경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현재도 등씨 가문의 후손이 살고 있는 이 건물은 각자 단독으로 된 홀과 건물, 서재 등을 가진 정원 두 개로 무어져 있고 두 정원은 담벽에 난 문으로 연결된다. 정교한 벽돌 조각이 가득한 문루는 인문과 복숭화, 영지버섯, 상소론 구름 등 부귀와 기람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단장되어 있다. 문의의 정교함과 조각의 기법 역시 최고를 자랑한다. 명월만촌 입구 호수 기슭에는 숲이 무성해 호수에서는 마을의 건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그 때문에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 어부들이 쉽게 방향을 잃고 집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남송 때 명월만촌은 촌 입구에 키 높은 장대를 세우고 그 위에 붉은 초롱을 걸어 밤이면 불을 밝혀 등대 역할을 하게 했다. 1200여 년의 수령을 가진 농나무도 명월만촌의 심벌이다. 전하는 데 의하면 천여 년에 달하는 명월만촌의 어제를 쭉 지켜온 이 고목은 당나라 때 한 시인이 명월만에 친구 만나러 왔다가 심은 것이라고 한다. 줄기의 직경이 2m에 달하고 높이는 25m인 이 농나무는 많은 고난을 거쳤다. 화재의 줄기가 불에 타고 벼락을 맞아 고목이 됐는데 그 고목에서 새로운 싹이 나면서 다시 생명을 이어온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손자가 할아버지를 업었다고 이 농나무를 형용한다. 농나무는 마을 사람들의 관심에 고마움을 표시하듯 마을 쪽으로 몸을 기울고 있다. 키 높은 가지와 무성한 숲이 커다란 그늘을 만들어 이 농나무 그늘은 동네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어가는 장소이다. 농나무 옆의 옛 부두는 어제날 마을 사람들이 바깥 세상과 이어진 유일한 통로였다.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는 부두는 길이가 58m, 너비 5m에 달하고 256개의 화강암을 깔아 웅장함을 보여준다. 두 화강암 바위 속으로 자라난 두 그루의 나무도 오늘날은 배를 묶어두거나 고기 그물을 걸어두는 아름드리 나무로 컸다. 명월교도 축조년대 알려지지 않는다. 노면에 화강암을 깔아 만든 이 교량은 오늘날도 강을 녹아는 교통수단으로 사용한다. 전하에 의하면 오나라 왕과 서씨가 바로 이 다리 위에서 달구경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름도 명월교이다. 속칭 명월사라고도 하는 명월선언은 세 겹의 뜰을 가진 건물 군락이다. 미륵전과 관음전, 성황전, 관제전, 맹장전 등 신전을 가지고 있다. 시골의 토속적인 신앙과 종교문화가 어우러진 명월사에는 또한 절의 보수를 기록한 비석들이 남아있다. 수려한 경치 속의 이 절의 건물은 호수와 달구경을 한 좋은 장소이기도 하다. 아직도 명월만촌에서 살아가는 100여 가구의 촌민 400여 명은 오늘날도 꽃나무를 키우고 차나무를 재배하며 태고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활을 계속한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등씨와 진씨, 황씨, 오씨는 대부분 남송 때 은퇴한 귀족들의 후손이다. 1년 사시절 녹음 속에 안겨있는 명월만촌에 들어서면 마치 꿈속의 무릉도원에 들어선 듯하다.
1: 지금까지 아늑한 꽃동네 명월만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철 가수가 부릅니다. 아리랑 세월.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음악은 우리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 중 하나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무심코 들려오는 노래소리에 저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올 때도 있고 힘이 들 때 노래를 들으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선율만 들어도 익히 알고 있는 노래, 처음 들을지라도 아름다운 멜로디에 푹 빠질 수 있는 노래, 그런 노래 배후에 깃든 사연을 파헤쳐보는 음악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수 장소함이 부른 노래 그대여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대여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는 주걸륜이 작곡하고 박문산이 작사했습니다. 이 노래는 2007년에 발매된 가수 장소함의 앨범 ANG 5.0에 수록된 중화권 음악계의 대표적인 클래식 발라드 작품입니다. 이 곡은 한 광고 협업 당시

즉흥적으로 제안받은 곡으로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해 장소함은 주걸륜과 함께 광고를 촬영하던 중 대화를 나누다가 농담조로 주걸륜에게 노래를 부탁했는데 뜻밖에도 주걸륜이 흔쾌히 승낙하며 그 자리에서 피아노 앞으로 다가가 단 10분 만에 완성된 멜로디를 연주하며 노래를 완성했습니다. 장소함은 감탄하면서 라이브로 이 곡을 쓴 경험을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주걸륜은 창작 주제를 구상하며 어린 시절의 서툰 감정에 초점을 맞춰 사춘기의 호감, 의지,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생동하게 그려냈고 오랜 파트너인 박문산에게 가사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문산이 창작한 첫 버전은 음반사로부터 돌려보내졌습니다. 장소함의 맑고 영롱한 음색과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다듬은 뒤 박문산은 마치 요정이 엇갈린 우연으로 숲에 살게 된 것 같다라고 적어 소녀의 막막함과 어긋난 느낌을 섬세하게 그려냈고 그제야 심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가사는 캠퍼스 장면으로 시작하며 교실의 그 풍금은 딩동딩동 소리를 낸다라는 구절을 통해 교실, 편지, 풍금처럼 청춘의 기운이 가득한 이미지로 한때의 젊은 감정을 들려주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그대여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를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 이 곡은 뛰어난 가창력의 장소함에게 있어서도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슬로우 R&B에 도전한 이 곡은 음역이 매우 넓어 목소리를 자유자재로 통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음의 부드러움을 살리는 동시에 후렴의 감정적 긴장감까지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녹음실에서 장소함은 소녀의 갈등과 맑은 정신을 세심하게 짚어보며 결국 청춘의 그 아쉬움을 놓아주는 감정을 노래에 녹여냈습니다. 여기서 장소함 가수가 부른 노래 나팜을 듣고 오겠습니다.

0: 이 곡은 발매되자마자 빠르게 인기를 얻으며 여러 차트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곡은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아니라 청춘의 감정적 오해를 부드럽게 풀어내며 청중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젊은 시절의 설렘은 물론 소중하지만 사랑에는 낭만적인 맹세만이 아니라 성숙한 책임감도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 노래는 여전히 수많은 청중들로 하여금 그 자신의 청춘 시절을 돌아보게 하고 서툰 감정과 진정한 사랑 사이의 거리를 리해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지금까지 그대여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와 이 노래에 깃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단숨에 낙수한 군중 4명을 구하고 1등공을 수여받았던 군인 가동현이 육군 공정대학에 추천 입학한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2년 전 저수지에서 4명을 연이어 구조하다 쇼크 상태에 빠져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2000년대생 군인을 기억하는가요? 최근 구조 활동으로 1등공을 세운 전사 가동현은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 정거장을 맞이했습니다. 2026 학번 우수 병사 추천 입학생으로 그는 정식으로 육군 공정대학의 일원으로 되었습니다. 2023년 7월 고향인 광동에서 휴가 중이던 가동현은 저수지를 지날 때 돌연 수면에서 들려오는 급박한 구조 요청 소리를 접했습니다.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곧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어 구조를 펼쳤습니다. 10여 분 동안 그는 4번 왕복하면서 물에 빠진 시민 4명을 모두 강가로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가동현 본인은 체력이 심하게 소진되었고 폐에 물이 차 현장에서 쇼크했습니다. 몇 시간의 응급처치 끝에 그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후 1등공의 희소식이 그의 고향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동현은 중국의 좋은 사람, 전국 의로운 시민 모범 등 영예를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꿈을 향한 가동현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2025년 승진 추천 평가 중 그는 사격 종목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인 원인으로 군사학교와 어깨를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패배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훈련장에서 매일 땀덩이를 쏟았습니다. 총이 불안정하면 물 주전자를 걸어 자세를 바로잡았고 조준이 안 되면 뜨거운 햇볕 아래서 몇 번이고 감을 찾으며 사격의 약점을 조금씩 보완해 나갔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라. 올해의 예비시험과 정식 추천 전형평가에서 그는 40여 명이 한 무대에서 겨루는 우수 병사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종합성적 7위로 육군 공정대학에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군사학교 정문에 들어선 그날 가동현은 과거의 영예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로는 어제의 것이라며 학교에 들어오면 나는 그냥 평범한 학생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사학교에서 그는 가장 먼저 이론적 약점을 보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공 지식을 체계적으로 익히는 한편 교원, 전우들로부터 많이 배워 실력을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단숨에 낙수한 군중 4명을 구하고 1등공을 수여받았던 군인 가동현이 육군 공정대학에 조천 입학한 사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4: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4: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4: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4: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3: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은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전부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박민글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5: 人民广播电台 民族广播
6: 携手新时代 奋进新征程 新时代新征程 新伟业
5: 听原著学原文悟原理 治国方略
7: 中华民族共同体概论诵读版 中央广播电视总台民族语言节目中心录制
8: 第11讲 中华一家与中华民族格局底定 清前中期 图尔扈特部都去了100多年了最终还是义无反顾要回到祖国 这真正体现了我们中华民族的影响力和向心力。习近平，清朝是中国历史上最后一个大一统王朝。清朝时期，中国的社会性质分两个阶段， 以1840年鸦片战争为界限， 其前属中国传统封建社会， 是中华民族自在发展的最后阶段，其后属半殖民地半封建社会，中华民族从自在 开始走向自觉。清朝以满人为主创建，作为满人主体的建州女真曾经处于明朝努尔干都司的管辖之下，受中原典章制度与文化辐射的影响。1616年，努尔哈赤称汗建国，国号金，史称后金。1635年，皇太极继承努尔哈赤汗位，废除诸身女真旧名，定族名为满洲，即如今满族前身。次年，皇太极在盛京（今辽宁沈阳）称帝，改国号为清。1644年，顺治帝入主北京。入关之初，清朝曾一度实行带有族群歧视色彩的武力征服，兵锋进抵南方时，激起当地士人和百姓的强烈反抗。随着清廷逐步明确尊奉儒学，实行中华正道，并表明继承中华文化的坚定态度，族群矛盾开始缓解。此后，历经康雍乾三代治理，清朝基本解决了长期困扰中国历史发展的地缘安全问题，实现了长城内外皆一家。清朝削平三藩，收复台湾，勘定西北，平定西藏，在西南推行改土归流，基本抵定了中国现代疆域版图，更加深入地整合多元文化，统合境内所有区域族群和文化，实现了空前的大一统。清朝前中期，虽然统治者一度有过明显的族群隔离与歧视政策，并在政治文化等方面都有所体现，但各族群众交往交流交融的意愿始终占据主流，各族文化融为一体的态势始终占据主流。由于大一统制度塑造的共同性提升到较高水平，中华民族共同体在政治、经济、文化、社会层面的基本样态开始出现，多元一体格局基本成型。清朝吸取了历代大一统王朝的经验，却不可能革除历代传统政治的弊病。面对西方急速殖民扩张的外部世界，统治者未能做出有力应对与自我革新，为清朝后期的屈辱埋下了沉重伏笔。
7: 第三节，社会整合。清前中期，在星罗棋布的八旗驻防区内外，汉、满、蒙古等族逐渐拆去藩篱，彼此交流，走向融合。广泛存在的联姻现象使各族之间水乳交融。清朝大规模移民活动屡见不鲜，汉人由中原迁至边疆四治，同时周边族群或南下或北上而进入中原地区，基本上形成了汉人与其他各族纵横交错的分布格局。三、族际通婚。族际通婚是清前中期族群融合的突出特征。从社会上层来看，清朝将联姻作为巩固统治的重要手段，其中满蒙联姻是清朝长期推行的一项国策。入关前，清朝便已与科尔沁、杜尔伯特、敖汉、土默特等大部分蒙古归属部落建立联姻关系。入关后，更是形成了以指婚制为核心，包含婚礼、陪嫁、额驸及格格等人封号、省亲、丧葬等内容为一体的联姻制度。嘉庆后，满蒙王公 自行通婚。满蒙联姻持续300年，清皇室通婚近600人次。在满蒙联姻的背景下，蒙古诸部对清朝普遍忠诚，清朝满蒙联姻的意义远超往代和亲，不但维系了满蒙亲谊，巩固了对蒙古的统治，也使蒙古成为巩固边疆的重要力量。不少蒙古额驸或出任各类官职，或主动请缨征战，为维护统一立下汗马功劳。满汉上层的通婚亦时有发生。贝勒岳托于天聪六年（1632年）上《善抚人民奏》，建议满汉联姻。皇太极接受建议，安排岳托娶汉人童养性之女为妻。后又分赐大凌河官员及副将15元娶妻之礼，由此大开汉满联姻之风。清初，八旗内部的满蒙古汉人联姻不受旗分限制。顺治帝有4位妃子是汉军八旗女子，康熙帝娶汉军八旗女子更多，而清朝公主下嫁汉军旗人的亦不少。各族间的通婚亦很普遍。顺治5年（1648年）曾颁行《满汉通婚条例》，清廷又很快转向禁止满汉间的通婚，严格的说是禁止八旗内外的通婚，但满汉民众通婚非常普遍。道光年间，这种情况引起清廷恐慌，乃明发禁令。为了规避禁令，有人用顶名的办法先转为汉军旗人身份再通婚。驻防八旗虽然与当地民众有着更为严格的隔离，但也不乏通婚。汉军旗人娶民人之女的情况就更为普遍。汉人移民草原，使蒙汉通婚增多。满蒙联姻时，不少汉人仆役随驾而来，定居蒙古。法库县四家子乡蒙古人李姓，昌图县东嘎乡四家子乡的金王李赵贾孟和高八姓蒙古，都是雍正年间随端柔公主出嫁，从直隶滦州迁来的。随驾的仆人、匠人、守灵户与蒙古人杂居通婚，穿蒙服，说蒙语，姓蒙姓，叫蒙古名，渐渐融入。在甘青宁地区，蒙古、藏、汉、回等人群间的通婚融合非常普遍。蒙藏民众信仰一致，生活方式相似，通婚较多。康熙年间，今青海省黄南州河南蒙旗地区的亲王与拉卜楞寺结成共师关系，蒙藏民众交流更趋密切。历代河南亲王中有4人具有藏族血统，其部众与藏人之间的通婚也非常普遍。西南地区改土归流后，随着大规模的移民开发，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북경을 떠나 미국에 대한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워싱턴에 도착해 미국에 대한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새 로정 인솔. 중국인의 밥그릇은 언제나 자기 손에 단단히 잡고 있어야 합니다.
0: 제48회 세계기능대회가 상해에서 성대히 개막했습니다.
1: 보도여 시사해설과 특집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9월 23일 오후 습근평 국가주석이 전용기로 북경을 떠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에 대한 국빈 방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습근평 주석의 부인 팽려원,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판공청 주임인 채기, 중공중앙정치국위원이며 외교부 부장인 왕이 등이 수행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9월 23일 오후 습근평 국가수석이 전용기를 타고 워싱턴에 도착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에 대한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부인 팽려원 여사가 워싱턴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하자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뜨겁게 맞이했습니다.
0: 식량 안전은 국가 대사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농업 강국 건설 목표를 둘러싸고 종자업, 농기계 등 과학기술 혁신과 혁신 성과의 활용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으로 현대 농업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식량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기획 시작에 해 각지들은 식량 생산에 대한 재반 지원 정책을 관철하고 농자재 공급 보장과 가격 안정을 잘하며 선진적이고 적합한 품종, 기술, 장비를 적극 보급해 단위당 생산량과 효익을 꾸준히 향상시키면서 년간 식량 풍작을 힘써 보장하고 있습니다. 흑룡강 쌍합산 북대황그룹 홍미농장 지능농업시범구에서는 석대의 무인수확기가 밭에서 협동자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홍미농장은 디지털과 정밀화의 농업 새 모습으로 흙토지에 지능풍작이라는 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북대황그룹 홍미농장 유한회사 농업발전부 리해도 총경리는 당면 각 구역에서 지능화 수확 작업이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계화 지능화 작업이 가을 수확의 효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전체 벼수확 작업은 10월 하순에 모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식량 안전은 경제발전, 사회발전과 관계되는 전반적이고 중대한 전략적 문제입니다. 2024년 3월 습근평 총서기는 신시대 중부지역 부흥촉진조담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안전의 상호촉진을 견지하고 식량 에너지 자원 안전에 대한 보장을 힘써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량 생산 기능구와 중요 농산품 생산 보호구, 특색 농산품 우세구 건설을 고품질로 추진하고 많은 친환경 농산품 생산 가공 공급 기지를 구축하고 식량 등 중요 농산품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공급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남성 라가시 소릉구 만금진 사장촌에서 촌민들은 수확의 희열을 누리고 있습니다. 경작지는 식량 안전의 생명줄입니다. 올해 현지에서는 논밭 배수로 정비 공정을 시행해 좋은 논밭에 가뭄 때는 물을 대고 홍수 때는 물을 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장촌 유춘성 당지부 서기는 올해 마을은 미리 준비를 해서 6월에 이미 기계를 투입해 준설과 사면 정비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강한 비가 내렸지만 이틀 만에 원활하게 배수됐습니다. 그리고 주변 13개 마을의 저지대 경작지에서도 대규모 침수가 발생하지 않아 모두의 수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식량 안전을 보장하는 데는 종자가 관건입니다. 2022년 3월 습근평 총서기는 정례회의에 참석한 농업계 사회복지와 사회보장계 위원들을 위문하면서 종자원의 안전은 국가 안전과 관계된다며 반드시 우리나라 종자업을 발전시켜 종자업 과학기술의 자립자강과 종자원에 대한 자주적인 통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북성 수주시는 대홍산을 뒤에 두고 있어 기후가 온화하고 수질이 부드러워 표고버섯이 자라기에 천혜의 옥토입니다. 이곳에서는 표고버섯을 인공재배로 시작해 점차 지역의 주력 산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당면 수주시의 년간 재배 규모는 약 3억 개에 달하고 전 산업사슬의 종합생산액은 300억 원을 돌파했으며 30만 명의 일자리와 소득 증대를 이끌었습니다. 산업을 장대시키기 위해 올해 연구진은 균사활력이 강하고 균령이 짧으며 버섯 출현 시기가 매우 동기화된 새 품종인 수향 1호를 개발했습니다. 수주 표고버섯과학연구보급센터의 주형군 주임은 수향 1호 품종을 대규모로 시험 재배하면서 시험 재배 과정에서 그 특성이 현지 기후에 적합한지를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식량 절약과 손실 감소는 곧 생산 증가와 같습니다. 현재 전국 가을 양곡이 생산량 형성의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면서 집중 출하를 맞이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지능화 검수 장비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국가 설비 갱신 새 라운드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품 보상 판매 특별 자금은 곡물 건조기와 지능 곡물 기계를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가을 곡물이 수확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으며 운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이 시작되는 해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식량 생산 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됐고 식량 산업이 지속적으로 승격됐으며 식량 유통이 효율적이고 원활합니다. 그리고 식량의 시장 공급이 충분하고 운행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국내 생산 안정과 공급 보장의 확실성으로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중국인의 밥그릇은 더 단단해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국가식량물자비축국 유환금 국장은 15차 5개년 전망기획 시기 식량과 물자비축 부문은 식량시장과 유통을 탄탄히 다지고 식량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적극 추진하며 국가식량안전보장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제48회 세계기농대회가 9월 21일 저녁 상해에서 송대하게 개막했습니다. 개막식에서 습금평 국가수석의 축하소환이 랑독됐습니다. 공문 리강 총리가 개막식에 참석해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밤 장막 속의 상해 세계박람회 문화센터는 화려한 조명으로 찬란하게 빛났고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20시쯤 제48회 세계기능대회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외신 8개 나라와 지구 대표단이 기능의 꿈 대로를 따라 차례로 입장했습니다. 노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중국의 깊은 선율 속에서 세계기능대회 중국 금메달 획득자 6명이 종합인공화국 국기를 호위하여 행사장에 들어섰습니다. 모두가 기립하여 종합인공화국 국가를 높이 불렀습니다. 이어 예술공연 기능이 밝히는 앞길이 멋지게 펼쳐졌습니다. 에티오피아, 인도, 중국의 선수들과 아일랜드, 멕시코, 볼수카이의 전문가들이 각각 전체 참가 선수와 전문가를 대표해 선수했습니다. 세계기능기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세계기능기구의 깃발이 서서히 개항되었습니다. 제48회 세계기능대회 조직위원회 주임이며 상해시 당위원회 석인 진길령, 제48회 세계기능대회 조직위원회 집행주임이며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인 왕효평, 세계기능기구 회장 후랑이 촉사를 했습니다. 세계기능기구 챔피언 연락소조의 대표 발리에바가 발언했습니다. 21시 40분쯤 리강 총리가 제48회 세계기능대회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중외 기능 청년이 함께 이번 대회의 주제고 기능이 앞길을 밝히다를 제청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안와르 총리가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많은 나라와 지구의 관련 부문 책임자 및 관련 국제기구 책임자들이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오종룡과 심의금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세계기능기구가 주최하는 세계기능대회는 2년마다 한 차례씩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기술이 앞길을 밝힌다입니다.
0: 국무원 리강 총리가 23일 상해에서 열린 2026년 세계기능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습근평 주석은 제48회 세계기능대회 보낸 축하서한을 통해 이 대회가 전 세계 기술 교류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수행하는 역할을 충분히 인정하고 세계 기능운동 발전을 지지한다는 중국의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기술이 앞길을 밝힌다를 주제로 시대 발전의 흐름과 발맞추었습니다. 이어 리강 총리는 중국의 실천을 바탕으로 몇 가지 견해를 밝혔습니다. 첫째, 중국의 발전 성과에는 뛰어난 기술 기여가 담겨 있습니다. 사회 생산력 수준이 지속적으로 도약하는 가운데는 탄탄한 기술적 기반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전통 문화가 이어지고 계승되는 가운데는 이를 지키고 전승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길에는 기술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둘째, 중국은 일관되게 노동자들의 기술적 강점을 육성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우리는 산업과 기술의 심층융합을 중시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기술 인재 양성의 목표성과 실효성을 더 높일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직업교육 훈련의 강화를 중시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직업 경력 속에서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사회적 풍조를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술을 존중하는 풍토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함께 손잡고 기술 발전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기술 소요를 깊이 있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시기와 정세에 맞추어 긴밀히 협력하면서 글로벌 기술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더 민생 친화적이고 더 혁신적 활력이 있으며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기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중국은 각국과 함께 세계 기술 혁신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1대1로 남남 협력 기술 개발을 확대할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안와르 총리, 세계 기능기구 회장 후랑, 그리고 세계 각계 대표 약 1,900명이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개막식에 앞서 리강 총리는 세계 기능 박람회를 참관했습니다. 진길령, 오정룡, 신미금이 상기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공문 보도 판공실이 23일 15차 5기는 전망계획의 출발 시리즈 주제 소식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교육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여 2030년까지 기초교육이 더욱 공평하고 우수해질 것이고 고중단계와 대학 교육에 학위 공급이 더욱 충족해질 것이며 일부 대학과 학과가 세계 인류 대리에 진입하고 교육의 국제적 영향력이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교육은 고소득 국가의 평균 수준에 도달했고 유아교육 취원율은 92.9%에 의무교육 공고화율은 96.1%, 고중단계 순취학률은 92%에 달합니다. 교육부 부총독학이며 기초교육사 사장인 전조음은 15차 5기는 전망계획 시기에 공평하고 우수한 기초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기초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학령인구 순류입 도시와 기초가 취약한 지역에 교육자원 공급을 확대하고 완전종학교 및 11년 일관제 학교 건설을 강화할 것입니다. 동시에 편제와 교원 자원의 통합 배치와 보장을 강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소규모 학급 취업 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대학교육 방문에서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자주적인 혁신과 인재의 자주적인 양성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했으며 국가 전략과 산업에 긴급히 수요되는 우수한 혁신 인재를 대거 양성하는 속도가 제고됐습니다. 2025년 국가과학기술 3대상 일반 프로젝트에서 대학이 주도한 수상이 4분의 3을 차지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 기간 대학교육 학령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교육부 발전기획사 곽봉 차장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쌍일류 대학의 본과생 모집 인원이 7만 6천 명 이상 추가 확대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곽봉 차장은 우리는 국가 전략의 수요에 따라 학과 전공을 최적화 조정하고 공급과 수요의 적합성을 강화하며 인공지능, 집적회로 생물의학, 신에너지 등 첨단기술과 신흥교차학과 분야를 종점 지원하여 국가를 위해 더 많은 전략인재와 긴급 휘소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비했습니다.
0: 민정부 관계자가 23일 열린 15차 5개년 전망계획 출발 시리즈 주제 소식 발표회에서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우리나라는 포용적, 기초적, 최저보장적 민생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정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전략을 심도 있게 시행해 모든 노인이 기본 양로봉사를 누리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도시와 농촌의 3급 양로봉사 네트워크를 완비하고 양로기관의 간호형 병상 건설을 확대하며 지역실정에 맞게 농촌 양로봉사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민정부 리상관 부장은 양로봉사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모든 노인이 기본 양로봉사를 누리도록 추진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동시에 은발경제를 크게 발전시키고 노인 권익 보장을 강화하며 노인 친화형 사회를 건설하게 됩니다. 15차 5개

0: 2022년 전망 계획 시기 우리나라는 사회 전문 봉사 능력과 관련 사회 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혼례풍속 개혁을 심화하며 혼인과 가정 상담 봉사 체계를 완비할 것입니다. 장례 산업의 공익 속성을 강화하고 기본 장례 봉사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화하며 지명에 대한 관리 봉사를 제고해 향촌 지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 조직의 구조와 배치를 최적화하고 자선 규모를 확대하며 각종 사회 역량이 적극적인 역할을 더 잘 발휘하도록 유도해 포용적이고 기초적이며 사회 보장적인 민생 건설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도록 힘써 추진할 것입니다. 리상관 부장은 사회구조 대상자를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인정하는 제도와 기재를 완비화하고 곤경에 처한 아동이 기관의 전문봉사 지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가정부담을 경감시켜주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장애인 사회보장제도와 배려 돌봄 봉사 체계를 완비화하고 중증장애인 요양과 돌봄 봉사를 강화하며 재활보조기구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게 됩니다. 혼인 등록의 전국 통합 처리를 공고히 하고 최적화하며 장례 풍속을 개혁해 낡은 관행을 제거하는 조치를 심화하게 됩니다.
1: 제20회 아시아 체육 경기대회가 23일 개막 후 네 번째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이날 금메달 16매, 은메달 7매, 동메달 2매를 획득하면서 금메달 순위와 종합 메달 순위에서 계속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조 료자 단체 대표팀은 아시아 체육 경기대회 14연패를 달성했고 수영, 사격, 무술 등 종목에서도 잇따라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남자 하프 마라톤 경보 결승에서 19세의 중국 신의 성순길 선수가 세계 기록 보유자이자 개최국 선수인 야마니시 도시카즈를 제치고 1시간 23분 32초의 성적으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이번 아시아 체육 경기대회 육상 종목의 첫 금메달입니다. 료자 하프 마라톤 경보 결승에서 중국 선수 양조정이 1시간 33분 40초의 성적으로 우승했습니다. 경기 후 양조정 선수는 처음으로 금메달을 노리고 왔다며 앞으로 다음 세계 선수권 대회와 올림픽에 도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술 경기장에서 중국 대표팀은 하루 사이에 금메달 2매를 거머쥐었습니다. 료자 검술 창술 종합 결승에서 중국 선수 요양이 금메달을, 남자 도술 권술 종합 결승에서 중국 선수 고효빈이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사격 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10m 공기 권총 단체 결승에서 강염형, 요천순, 심영료로 구성된 중국팀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또한 여자 더블 트랩 단체전에서는 차우비 장희정, 장조우로 구성된 중국팀이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후 열린 여자 더블 트랩 개인 결승에서 장희정 선수가 또 한 매의 금메달을 추가로 따냈습니다. 수영 경기장에서 중국 수영팀은 계속해서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여자 100m 접영 결승에서 오희정 금메달을, 남자 100m 배영 결승에서 팽오기가 금메달을, 여자 100m 평영 결승에서 당정정이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여자 400m 개인 혼인 결승에서 오자적이 대회 기록을 경신하며 금메달을 차지했고 4인 100m 계주 헌계용 결승에서 소가예, 동지호, 장우비, 오이종으로 구성된 중국팀이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리국호, 김홍아였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과 아세안 신에너지 협력의 새 블루오션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제23회 중국 아세안 방람회가 광서 남영에서 열렸습니다. 국경을 넘는 친환경 전략에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제품 무역에서 교축과 표준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아세안의 친환경 협력은 전사슬 제도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람회의 중요한 전시구인 친환경 저탄소 전시구는 인공지능 플러스 환경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최초로 전시회와 산업단지에 연동 기재를 도입했습니다. 캄보지아 리공학원, 라오스 생물기술 및 생태연구소 등 국내외 과학연구기관과 기업들이 근 200개의 성숙한 제품과 수백 개의 혁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그중 세계 최초로 개발된 관로식 부상 풍력 발전 시스템과 AI 지능형 풍력기 탐사 로봇 등 성과들이 집중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전시회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무역부 제조업 제품 수출 발전사의 대덴 무함마드 사장은 더 많은 인도네시아 제품들이 중국 산업에 봉사하는 공급 사슬에 융합되길 바라며 방람회에서 기술 집약형 완제품과 지속 가능 기술 해결 방안, 청정 기술 제품을 더 많이 전시하여 더 많은 기업 간의 협력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시 부스 외에 규칙과 표준 분야의 협력도 동시에 추진되었습니다. 방람회 개막 전날 중국 아세안 환경 협력 전략 및 행동 구도 2026-2032 중국 아세안 환경 협력 론단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다국 친환경 전력에서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까지 중국과 아세안 간의 친환경 협력은 당면 전사슬 제도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방람회 기간에 발표된 중국 아세안 경제무역 협력 전망 보고 2026-2027에서는 신에너지 자동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 발전 등 제품이 아세안 무역 규모를 계속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완성형 설비의 시장 진입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쌍방은 탄소 발자취 계산, 친환경 제조 평가 등 표준의 상호 인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국 에너지 건설 그룹 갈주페 그룹 관계자는 수력, 풍력, 태양광, 에너지 저장 등 분야에서의 기술적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아세안 국가의 청정 에너지 체계 건설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당면 중국 에너지 건설 그룹은 이미 방람회에 23년 연속 참가했고 아세안에 77개의 기구를 설립했으며 건설 중인 프로젝트 계약액은 약 900억 원에 달합니다. 인도네시아 상시 속한 양수 저장 발전소, 캄보지아 다다이강 수력 발전소에서 싱가포르 탱거 저수지 부유식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웬남 자라이 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중국 에너지 건설 그룹과 소속 기업들이 참여한 에너지 프로젝트들은 현지의 청정 전력 공급을 늘리고 쌍방의 친환경 산업 협력 공간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력망 연계 면에서 올해 4월에 가동된 중국 라오스 500kW 연계 공정은 중국 최초의 500kW 다국 교류 연계 공정으로 양국의 전력 상호 지원 능력은 5만 킬로와트에서 150만 킬로와트로 향상되었습니다. 가동 첫날 라오스 북부의 태양광 전력은 운남에 진입해 중국 전력 시장 거래에 참여함으로써 해외 신에너지 프로젝트가 중국 전력 시장에 참여한 첫 사례로 되었습니다. 8월 31일 기준으로 남방 전망은 웬남, 라오스, 미얀마와 여러 전력 통로를 구축해 루게로 840억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의 상호 지원을 실현했습니다. 청정에너지 비중은 90%를 넘었습니다. 중국과 아세안의 친환경 협력이 빠르게 확대되는 것은 쌍방의 경제무역 협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10월 중국 아세안 자유무역구 3.0판 승격 의정서가 체결되었고 디지털 경제, 친환경 경제,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의 상호 연계와 소통 등 분야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2025년 쌍방의 무역액은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해 1조 5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중국은 연속 17년째 아세안의 가장 큰 무역 동반자 지위를 유지해왔습니다. 아세안 카오 김 호운 사무총장은 자유무역구 3.0판은 쌍방의 친환경 경제 확장, 전자상 거래 등 협력 분야를 추진할 것이고 쌍방은 관세를 한층 더 낮추고 비관세 장벽을 줄이며 중국 아세안 자유무역구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등 구도를 기반으로 경제무역 협력을 확장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아세안 신에너지 협력의 새 블루오션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습근평 주석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연설 7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 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관광업을 활성화한 내몽골 경험편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의외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아랍 국가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국 관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 이 시간에는 습근평 주석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 마지막 시간입니다. 동지들, 벗들, 미래는 청년들에게 속하며 청년들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100년 전 그 암담하던 시기의 중국에서 일부 신청년들이 막스주의 사상의 횃불을 축혀들고 민족 부흥의 길을 애써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10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의 기치 아래 중국 청년들은 대대로 당과 인민의 사업에 청춘을 바쳐 노력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서 선봉적 역량이 되어왔습니다. 신시대 중국 청년들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을 소임으로 삼고 중국인의 더 높은 패기와 기계, 저력으로 시대와 청춘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당과 인민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동지들, 벗들, 100년 전 중국 공산당은 당원 수가 50여 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9,500여만 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14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대국을 영도하는 세계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최대의 집권당이 됐습니다. 100년 전 중화민족은 세계의 쇠퇴하고 쇠락한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는 활기차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힘찬 발걸음으로 위대한 부흥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중국 공산당은 역사와 인민에게 우수한 답안지를 바쳤습니다. 현재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을 단합 인솔의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과행길에 올랐습니다. 전체 중국 공산당원 동지들, 당주황은 동지들에게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리성과 신념을 확고히 다지고 당의 취지를 실천하며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연결을 영원히 유지하고 시종 인민과 생각을 같이하고 일을 같이하고 고락을 같이하면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해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당과 인민에게 보다 큰 영광을 안겨주기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합니다. 동지들, 벗들, 중국 공산당은 중화민족의 천추 위업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 창건 100주년을 맞는 중국 공산당은 한창 젊고 재기 발랄한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미래를 내다볼 때 중국 공산당이 강력하게 영도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긴밀히 단합하는 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목표는 꼭 달성될 수 있을 것이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은 꼭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정확한 중국 공산당 만세.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영웅적인 중국인민 만세. 계속해.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주왕의 결의에 관한 설명을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간 설명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중앙정치국의 위임을 받고 전원회의에서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주왕의 결의의 기초 상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당주왕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 의제에 대한 고리요. 우리 당은 예로부터 역사적 경험을 총화하는 것을 중시해왔습니다. 모태똥 동지는 일찍이 연안시기에 만약 당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당이 역사적으로 걸어온 길을 똑똑히 알지 못한다면 일을 더 잘 해낼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0: 발표를 위해 충분한 여건을 마련하고 중국혁명 사업의 발전을 힘있게 촉진했습니다. 개혁개방의 새로운 시기에 들어서서 등소평 동지는 역사상 성공적인 경험은 물론이거니와 잘하지 못했거나 실패한 경험도 모두 소중한 제보가 된다. 이를 토대로 해 제정된 방침 정책은 전당의 사상을 통일할 수 있고 새로운 단계를 이룩할 수 있다. 이런 토대는 믿음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0: 건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0: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0: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2: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0: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2: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업을 활성화한 내몽골 경험편을 보내드립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2026년의 대부분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수려한 산화를 바탕으로 문화 관광의 새로운 업태와 새로운 공간이 속출하는 가운데 조국의 정북방 아름다운 내몽골이라는 명함이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관광 봉사의 승격을 실감하는 관광길에서 관광업계의 고지를 바로잡으려는 내몽골의 의지와 실행력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지속하는 문화 관광 열풍 속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지향은 사람들이 행복감과 성취감을 도모하는 중요한 원천이기도 합니다.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내몽골 자치구에서 접대한 국내 관광객은 연인수로 1억 6,700만 명, 관광 소비는 2,524억 원에 달했습니다. 수치의 배후에는 바가지 씌우기 등 민원도 간혹 발생하면서 관객의 흥을 깨고 내몽골 문화 관광 이미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관광업계에 나타난 이런 현상을 반드시 엄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올 초 내몽골 문화 관광청은 2026년을 문화 관광업계를 정돈하는 공략의 해로 정했습니다. 내몽골 문화 관광청은 민원이 집중된 신라무른 초원, 우란푸통 초원, 후이텅시러 초원, 달라드기 등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초원 승마 등 빈도가 높은 체험 종목에 대해 가격을 함부로 정하거나 협의 가격이 난무하는 현상에 비추어 감독 지도 소조는 관광지에 상주하고 업계의 성실 신용 연맹을 설립하고 통일된 기준 가격을 도입했습니다. 회원업계 37개는 간판과 가격을 일괄 통일하고 모든 종목의 가격을 명시함으로써 가격 부풀리는 현상을 근원적으로 막았습니다. 초원의 명소를 사설하거나 초원을 불법으로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 다마오기는 전역에서 불법 인기 오프로드 차량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후이텅시러 초원은 카트의 불법 영업을 명확히 금지하고 훌룬호 연안은 불법 영업 행위를 엄하게 단속함으로써 생태 마지노선을 수호하고 시장 질서를 규범화했습니다. 투명한 가격은 안정한 소비를 견인했고 관광객의 지출은 문화체험, 문화소비, 레저 분야로 빠르게 전이했습니다. 제36회 관광나다무 개막식에 참가한 일일 관광객 수는 15만 명을 넘었고 창출한 문화수입은 1억 9,500만 원을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의 료식과 특산물 소매 매출은 동기 대비 160% 증가했습니다. 강력한 정도는 결코 일회용이 아닙니다. 생태 마지노선과 가격 마지노선이라는 단단한 기준선 그리고 제도 혁신과 봉사 최적화를 통해 관광시장을 근원적으로 정화했습니다. 올해 내몽골 문화관광청은 전역에서 려행사 신용평가 제도를 시행해 영업 주체가 스스로 행동을 규범화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려행사와 가이드 사이의 노동계약, 로임, 사회보험 등 3개 항목을 점검하고 기본 급여가 없고 리베이트에 의존하는 가이드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바로잡았습니다. 교통, 공안, 시장 감독 등 여러 부문이 합동 정돈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올 군화시의 북강우한관광보호순경소는 사자 랜동 기재를 구축해 관광지 민원을 한 곳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달라드기는 클라우드 조정 플러스 전담 배상을 도입해 격지에서 발생하는 권익보호 난제를 풀었고 다마오기 신라무런지는 정확한 분류, 협력, 추적 감독, 완결 재검의 폐쇄 루프를 구축해 각종 분쟁을 신속히 처리했습니다. 문화관광 경제는 트래픽 경제이자 입소문 경제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소비 분쟁이 잦고 권익보호 경로가 원활하지 않아 많은 관광객은 당일 관광을 선호했기에 종합수익을 끌어올리기 힘들었습니다. 현재 이런 국면은 한창 개변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관광체험 만족도가 92%를 기록하면서 국내 최상위권에 올랐고 자치구 역내 관광 민원 접수량은 2025년 대비 58%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수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랍 국가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국 관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우리 가족이 단독 여행팀을 만들어 중경에 갈 수 있을까요? 아랍연합추장국 두바이에서 온 무함마드가 중국 중경 관광 홍보 담당자와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북경, 상해 등 도시의 여행 경험이 있는 무함마드는 중국 여행을 재차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6 아랍 관광 전시회 가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기간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면 3년 동안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국 전시단은 행사장에서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을 주제로 한 중국 전시 부스는 아시아 국가에서 전시 면적이 가장 큰 전시구역 중 하나입니다. 우아한 청록색을 주요 색조로 삼고 전반적으로 고전 산수화 정치를 보여주는 중국 전시 부스는 동양 미학과 현대 전시 기술을 유기적으로 융합했습니다. 중국 전시 부스를 찾는 현지와 해외 관람객이 대폭 증가하면서 중국 관광은 큰 매력을 과시했습니다. 파키스탄 상인 샤바즈는 중국과 무역 왕래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 출장 때마다 회의와 비즈니스 협상뿐이었다며 이번 전시회는 중화 문화를 깊이 노예하는 창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동기 대비 20.4%, 여행봉사 수출은 31.1% 증가해 5대 봉사 수출 분야의 선두를 달렸습니다. 아랍연합추장국 중국문화센터 류양주임은 면 3년 동안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국문화센터는 중국 관광 관련 기업과 현지 기업 간의 교류와 협상을 조직하고 중국 관광 자원, 새 관광 제품, 관광 편리화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해만 국가에서 중국을 방문한 관광객은 2024년 대비 100.78% 증가한 연인수로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관객은 110%, 아랍연합추장국 관객은 113% 증가했습니다. 두바이 경제관광부 산하의 두바이 관광상업진흥부 국제운영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디렉터 샤암 샤야는 얼마 전 상해, 장사, 심수 등 지를 방문했습니다. 중국 방문은 중국 관광시장의 발전을 충분히 체험하는 동시에 두바이에 대한 중국 소비자와 기업, 관련 기관의 견해를 한층 깊이 노예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디렉터 샤암 샤얀에 따르면 2016년 후 중국 환영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바이는 비자 면제 정책과 현지화 봉사, 맞춤형 시장 전략 등을 통해 중국인 관객의 수요에 어울리는 관광 상품과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바이는 중국 관광과 인터넷 등 분야의 선도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플랫폼 기업과 소통을 이어가면서 양국 간 관광 산업 생태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주재 중국 총영사 구발찬은 심수와 같은 인공지능 선도 도시를 비롯해 서안과 성도와 같은 문화 예성과 휴양 명소와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입국 관광 편리화 봉사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아랍 국민들이 중국을 방문해 직접 경험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0: 밥 먹을 줄 아시나요?
1: 밥 먹을 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0: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1: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0: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들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1: 아, 재밌는데요?
0: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1: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0: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1: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0: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1: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0: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한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3: 지금까지 심층 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성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 이 세상 점검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이 한 번 꼬이면 전부 같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돈이 꼬이면 잠이 무너지고 잠이 무너지면 사람에게 짜증을 냅니다. 이때 전부 수습하려 들면 하나도 못 고칩니다. 네, 이때 첫걸음은 딱 하나입니다. 질서 하나만 회복하는 겁니다. 네,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이를테면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캐인다거나 책상을 치운다거나 또 오늘 한 끼는 제대로 차려먹는 겁니다. 네, 우습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통제감은 한 조각이 생기면 다음 조각을 부릅니다. 반듯하게 개인 이불 하나가 아직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증거가 됩니다. 네, 혼돈을 견디는 사람만이 그 속에서 자기만의 별을 띄울 수 있습니다. 꼬인 매듭은 가운데가 아니라 끝자락부터 풀립니다. 네, 오늘 잡을 수 있는 가장 작은 끝자락 하나를 잡아보세요. 인생을 일으키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질서 하나입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개학식에서 교사 대표로 발언하여 학생들 속에서 깊은 공명을 불러일으킨 두 팔 잃은 왕쟁 교수의 평범치 않은 성장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재심 동력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불어 첫 순서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태무용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가장 엄격한 제도와 가장 엄밀한 법치로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생태무명을 당규약과 헌법에 기입하고 환경보호법 및 30여 개의 생태환경 관련 법률 법규를 제정하고 조문 개정했습니다. 당조항 공원은 생태무명 건설을 서둘러 추진할 때 관한 의견, 생태무명 체제 개혁 총체적 방안 및 몇십 가지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인쇄 발부하고 실시하면서 자연자산, 재산권 제도, 국토공간개발보호 제도, 공간계획체계, 자원총량관리 및 전면적 조략 제도, 자원요상사용 및 생태보상 제도, 환경정비체계, 환경정비 및 생태보호시장체계, 생태문명 실적평가 고과 및 책임추궁 제도 등 기초제도를 점차 구축하여 중국특색사회주의 생태환경보호법률체계와 생태문명의 골격역할을 하는 제도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했습니다. 생태문명 건설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책임제라는 관건적인 핵심을 단단히 틀어지고 생태문명 건설 목표, 평가 고과 제도, 오염물 예방 퇴치, 난관 돌파 전 성과 고과 제도, 지도 간부의 자연 자원, 자산, 림 심계 제도, 하장제와 호장제, 림장제, 생태 환경 손해 책임 종신 추궁 제도, 생태 환경 손해 배상 제도 등 제도를 구축하고 실시했고, 생태 환경 보호에 대하여 당 및 정부에서 함께 책임을 지고 1인자가 생산 경영 책임과 노동 안전 관리 책임을 동시에 지며 발전을 관리하고 생산을 관리하고 업종을 관리함에 있어서 반드시 환경 보호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엄격히 실시했으며 당위원회가 령도하고 정부가 주도하며 기업이 주체가 되고 사회 조직과 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책임 체계가 한층 더 엄밀해지고 완비되었으며 전당, 전국이 생태무명 건설을 추진하는 자각성과 능동성이 끊임없이 증강되었습니다. 특히 습금형 종속이가 직접 계획하고 포치하고 조진시킨 조항생태환경보호감찰제도는 생태무명 건설의 정치적 책임을 확고히 하는 중대한 제도 혁신이자 개혁 조치로 되었습니다. 자연자원과 생태환경관리체제 개혁에서 중대한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최적화, 협동화, 효율화의 원칙에 따라 기구기능을 통합최적화하고 자연자원부를 구성하여 존이민적 소유의 자연자원자산 소유자의 직책을 통일적으로 행사했으며 모든 국토공간용도에 대한 관리통제 및 생태보호 복원직책을 통일적으로 행사했습니다. 성급 이하 생태환경기구의 감축, 감찰, 집법의 수직관리 제도 개혁과 생태환경보호, 종합집법 개혁을 실시하고 류역과 해역의 생태환경에 대한 감독관리 및 행정집법 기능 배치를 최적화하여 생태환경에 대한 감축, 감찰, 집법의 독립성, 통일성, 권위성과 효과성을 끊임없이 강화했습니다. 생태환경 정비체계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생태환경 보호사업에서 오염물 총량 배출 감소를 틀어주는 것을 주로 하던 대로부터 생태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대로 전환하고 국가 생태환경 품질감측 사무 권한의 상부 이항을 완수했으며 모든 고종 오용문의 배출 허가를 완수하고 외국 쓰레기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생태보호 레드라인을 과학적으로 획정하고 제일진 국가공원을 설립했습니다. 자연자원에 대한 통일적인 재산권 확인 등록 제도를 구축하고 다수계획통합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환경보호세를 징수하고 록세 금융체계를 구축했으며 오염물 방출권 거래를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조치 실시는 오염물 예방퇴치 난관 돌파를 심층적으로 힘있게 추진하고 록색 저탄소 고품질 발전에서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생태 문명 건설에서 괄목할 만한 거대한 성과를 이룩했고 생태 환경 보호가 역사적이고 조난적이며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생태 환경에 대한 인민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이 끊임없이 증강되게 함으로써 신시대 당과 국가 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난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되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중대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입니다. 아름다운 중국 건설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중요한 목표로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생태문명제도 체계를 보완하며 록수총산이 곧 금산은산이라는 이름을 실행하는 체제와 기제를 서둘러 보완하는 것은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생태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생태문명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아름다운 중국 건설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생태문명을 건설함에 있어서의 중점은 교정제도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진국들이 환경오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한 후 탄소 배출 통제를 강화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과 달리 우리나라 생태문명 건설은 동시에 생태환경의 근본적인 호전과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2대 전략적 임무에 직면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 감소, 오염물 배출 감소, 녹지 확대, 경제 성장을 협동적으로 추진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임무는 여전히 막중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촌지능 조언략 실시 이래 연변의 향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발전, 문화전승, 생태보호, 인재 양성 등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마을의 환경과 생활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코너에서는 연변 향촌이 이룩한 성과를 집중 조명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향촌지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화물을 가득 실은 트럭이 혼춘 모스크바 TIR 국제도로 운송 전용 노선에 진입하고 산업단지의 스마트 창고에서는 스캔, 분류, 포장 작업이 질서정연하게 이어집니다. 중국, 러시아, 조선 접경의 개방 최전선에 자리한 혼춘 동북아 타국전자상거래 산업단지는 2022년에 가동되어 반짝이는 당 휘장이 산업 일선에서 빛을 발하고 당 건설이 타국전자상거래 추진 동력으로 되어 생동한 다반지를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영 형태의 종사자들은 생방송 판매, 물류, 무역 등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고 젊은 층이 많으며 유동성이 큽니다. 흩어진 창업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산업단지 당지부는 당조직이 산업을 위해 당원이 기업을 위해 봉사하는 사업 구도를 마련함으로써 발전 최전선의 홍색 보루를 튼튼히 세웠습니다. 시장 구매 무역 중심에서 당원 리비는 연일 산업단지 곳곳을 발로 뛰며 기업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단지 입주 업체들은 업종이 다양하며 많은 창업자들이 다국 무역 정책이나 통관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리비는 2021년부터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면서 방공실과 운영관리부를 거치고 현재는 시장구매무역부 책임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날 리비는 주로 러시아를 대상해 식품을 수출하는 한 기업이 줄곧 0110 일반 무역 방식으로 통관을 신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국외 주문 한 건에 많게는 수십 개 품목이 포함되다 보니 예비 포장 식품을 수출하려면 산지별로 각기 다른 세관에 중복 신청하고 여러 차례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방식은 통관이 더디고 환급률도 낮아 기업의 자금 회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리비는 깊이 파악한 끝에 이 기업의 영업 방식이 시장 구매 무역에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는 세관, 시장 감독 관리 등 부문과 적극 협의하여 예비 포장 식품에 대해서 구매지 검사,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상이한 산재 식품도 일괄 신고, 일괄 검사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대표는 1039 시장 구매 무역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 전혀 자신이 없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리비는 직접 서류를 정리하고 기업 대표와 함께 전반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기업은 통관 방식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절차가 간소화되어 통관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기업의 경영 부담도 훨씬 떨어졌습니다. 네, 정책이 마음에 와닿고 실행으로 옮겨져야 진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네, 그 후로 그는 더 자주 기업을 방문하고 더 깊은 연구를 통해 정책 통역사에서 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조력자로 성장했습니다. 산업단지 탕지부는 산업사슬 일선에서 청년 인재를 꾸준히 육성하고 있습니다. 리빈처럼 무역에 능통하고 정책에 정통하며 창업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젊은이들이 점차 당조직으로 뭉치고 홍색 역량이 다국 전자상거래 사슬을 따라 널리 묻어나가고 있습니다. 튼튼한 토선이 마련되었으니 활력을 어떻게 불러일으킬 것인가.
산업단지 탕지부는 당 건설을 산업발전의 오륨 해결에 접목시켜 홍색 엔진으로 단지의 전환과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촌 흥양수산은 해산물 가공 분야에서 수년간 경력을 쌓으며 안정적인 수입 물량과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주문이 점차 줄어들자 기업은 국내 온라인 시장을 개척하며 발전을 꾀했지만 전문 운영 인재와 인터넷 흐름량의 부족으로 전환 계획이 좀처럼 실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산업단지 당지부는 정기적인 방문 조사에서 이 문제를 포착하고 단지 내 성숙한 생방송 운영 역량을 보유한 길림 성방문 공급망 회사를 직접 찾아가 수차례 협상 끝에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협력 초기 양측은 제품 규격, 방송 상품 선정, 공급망 연결 등에서 이견이 많았습니다. 흥양수산 책임자 조계성은 네, 가공 생산은 자신이 있지만 온라인 판매는 완전히 생소한 분야라 투자 대비 성과가 걱정됩니다. 라며 솔직하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당지부는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단지 내 경험 많은 운영 인력을 투입해 지도함으로써 기업이 전환의 첫걸음을 내딛도록 도와줬습니다. 마침내 흥양수산의 틱톡 공식 계정 생방송이 정식으로 운영되고 수입 명태와 즉석 해산물 제품이 순차적으로 입고됐습니다. 네, 첫날 매출이 1만 원을 돌파하면서 온라인 경로가 성공적으로 개통되었고 통상고 수입, 공장 가공, 클라우드 직접 판매의 새로운 모습이 현실화됐습니다. 네, 한 기업의 전환은 단지가 산업 군체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봉사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산업단지 탕지부는 봉사가 곧 투자 유치라는 이념으로 정기적인 기업 방문을 통해 어려움을 기록하고 해결해줬습니다. 대외 교류와 조사 기회를 적극 활용해 단지의 입지 조건과 통상구 정책 우세를 적극 선전하는 한편 공급망, 생방송 판매, 물류기업의 지속적인 유치를 이끌어내고 산업 생태계를 점차 완비해가고 있습니다. 네, 방문 조사 과정에서 여러 다국 전자상 거래 기업들이 호소한 통관 효율 저하와 절차 장기화 문제는 산업단지 당지부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당지부는 즉시 훈촌 종합보수구관리국과 소통해 기업의 요구를 전달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나섰습니다. 관리국의 총괄 조정 아래 세관, 세무, 금융기구, 통상구 관리 등 여러 부문이 적극 협력하고 수차례 논의한 끝에 부문 간의 협력 체계가 정식 구축됐습니다. 이어 다국 전자상거래 화물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다국적 봉사 녹색 통로가 개통됐습니다. 네, 통관 속도 향상은 기업의 원가 절감과 주문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통상구 통관 전체 시간은 30% 단축되어 단지 내 기업들의 연간 종합 운영 비용이 2천만 원 이상 절감됐습니다. 2025년 혼촌 다국 전자상거래 상품 거래액은 148억 4천만 원에 달해 전년 대비 123% 성장했습니다. 일체화 다국적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형성되어 변경 개방형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네, 기업 발전의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직책이라면 창업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병강기층 당 조직의 특수한 사명입니다. 산업단지 당지부는 당건설이 군중성 단체 조직 건설을 이끄는 것을 견지하여 당원 군중력, 공회 역참, 국경 간이집 창업 공간을 조성하고 병강수호자 신농인 전자상거래 창업연맹을 육성하고 여성연합회를 설립했습니다. 네, 이런 플랫폼을 발판으로 삼아 생방송 판매 운영, AI 마케팅, 국경 간 규정 관련 등 공익 강습을 진행하며 창업자들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수년간 산업단지는 소수의 입주업체에서 산업군체로 성장했고 다국적 새 경영 형태는 돈인 첫걸음에서 가속질주로 전환되었으며 그 과정에는 늘 홍색 역량이 스며 있었습니다. 네, 산업단지 당지부는 당건설과 다국적 산업의 동반 상승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고품질 당건설로 개방형 경제의 질적 향상과 효율 증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동시에 변경 개방의 최전선에서 산업을 강화하고 민중을 위해 봉사하며 동북 병강 지역의 개방을 선도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선봉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1: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0: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1: 그렇지.
0: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0: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0: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개학식에서 교사 대표로 발언하여 학생들 속에서 깊은 공명을 불러일으킨 두 팔 잃은 왕쟁 교수의 평범치 않은 성장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네, 35년 전 그 사고가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처럼 자신의 지적, 신체적 한계를 이토록 깊이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최근 광동 재정경제대학 2026학년 신입생 개학식에서 경제학원 왕쟁 교수가 교사 대표로 발언했습니다. 그는 8살 때 고압 전기 사고로 두 팔을 잃었지만 입과 두 발로 부단히 인생의 경계를 넓혀가면서 두 대학의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네, 발언에서 그는 대학 생활을 막 시작한 신입생들에게 자신의 인생에 있었던 두 차례 중요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 들려줬습니다. 네, 어릴 적 왕쟁은 놀다가 부주의로 고압 전기에 다 두 발을 잃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마친 후 아버지 왕국평은 아들을 특수학교에 보내는 대신에 예전에 다니던 학교로 다시 보내기로 결정했고 입으로 글쓰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왕쟁은 꼬박 2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예전 수준의 필기 속도를 회복했습니다. 네, 왕쟁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은 대학 진학이었습니다. 2001년 왕쟁은 대학 입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따냈지만 당시 일반 건강검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 진학이 어려워졌습니다. 네, 아버지는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영파에서 항주로 달려가 절강대학교 교장실에 아들의 이력서를 전달했습니다. 아버지가 귀성버스에 오를 무렵 교장이 파격 입학으로 왕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네, 그 순간 막혔던 길이 확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드디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했어도 왕쟁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생겼습니다. 열등감이 심했고 전공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으며 진로에 대해서도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당시 어머니 당혜진은 온갖 정성을 다해 아들을 보살펴줬습니다. 그러던 어머니는 대학교 1학년 생활이 끝나갈 무렵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왕쟁은 어머니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더불어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이젠 자립해야 할 때다. 네, 다행히 대학 룸메이트와 학생들의 따뜻한 배려가 그의 많은 걱정과 우려를 덜어줬습니다. 네, 그들은 때론 저의 신체적 상황을 잊은 채 농구하러 가자고 불렀습니다. 네, 이런 평등감이 제가 온갖 심리적 부담을 한꺼번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네, 동학들의 도움으로 그는 점차 신심을 다져갔고 그의 전공학습도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으며 경제학 학술의 길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두 번째 전환점은 한 차례 국제회의에서 찾아왔습니다. 박사 학위 논문이 거의 마무리될 때 한 국제회의에서 그는 영국 노팅엄 대학의 큰 매력을 느끼고 영국의

몽골이란 단순한 지리적 고리만이 아니라 심리적 도약이기도 합니다.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신체와 정신의 이중적인 시련을 견뎌내는 겁니다. 네, 왕장은 신입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멀리 갈수록 자기 자신에 가까워집니다. 자신의 모습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던 관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더 통달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오직 꿈만이 우리를 꾸준히 먼 곳으로 이끌어줍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왕쟁에게 만약 팔을 잃지 않았더라면 삶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네, 하지만 왕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35년 전 그 사고가 없었더라면 평행세계에서 저는 지금처럼 자신의 지적, 신체적 한계를 확실하게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 불행은 뜻밖에도 제가 부단히 자신의 한계를 탐구하도록 밀어주었습니다. 네, 그는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네, 물론 여러분께 불행이 닥치길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순탄하기만 한 삶에는 흔히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려는 내적 동기가 부족하죠. 오직 꿈만이 우리를 꾸준히 더 먼 곳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네, 인공지능 혁명이 전례 없는 속도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지금 왕장은 신입생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의 잠재력에 거대한 승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체념하거나 남들을 따라가는 선택은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 몇 배, 심지어 수백 배로 커질 수 있는 미래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네, 앞길이 아무리 미지의 세계라고 해도 가슴에 꿈을 품으면 발밑에 길이 생기게 되고 내가 바라는 먼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요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첫 이야기이고 어머니가 플루스된 자상가의 온기입니다. 해맑게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동요의 날개를 타고 어린 날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네, 먼저 오늘의 첫 동요 소개합니다. 꽃놀이.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고사 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하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 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 성어는 가지런할 재, 마음 심, 한 가지 동, 힘 력, 재심 동력입니다. 이 고사 성어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다 라는 뜻입니다. 네, 소 한 말에 왕망이 보위를 찬타라고 국호를 신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농림, 정미 등 농민 봉기가 일어났고 한나라 황실의 먼 친척으로 황제의 숙부뻘이 되는 류연, 류수 형제도 농림군에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힘을 기른 후 농민봉기군의 하강군 수령인 왕상과 대사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류원은 군대를 이끌고 공동으로 왕망 정권에 대항함으로써 한나라 왕조를 회복하자고 왕상에게 공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일이 성사된다면 우리 함께 승리의 열매를 맛봅시다. 네, 왕상이 그러자고 대답을 하고 돌아가서 기타 두령들인 성당과 장인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성당과 장인이 이를 반대해 나섰습니다. 네, 우리 하강군은 인마가 많은데 왜 그들과 연합한단 말입니까? 대장부는 일을 함에 있어서 각자의 주장대로 해야지 어찌 다른 사람의 지위를 받는단 말입니까? 네, 왕상이 말했습니다. 네, 왕망은 이미 민심을 잃었고 백성들도 한 왕조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나라 황족인 류연, 류수 형제가 거병하였으니 그들과 연합한다면 반드시 대합을 이룰 것입니다. 네, 여러 장수들이 왕상의 명을 따르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왕상이 하강군을 인솔해 류연, 류수의 군대와 합쳤습니다. 네, 사서에서는 이들이 재심 동료, 예기 익장이라고 묘사해 그 전투력과 사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왕망 수하의 장수인 겸부와 량구사가 이끄는 군대를 섬멸했습니다. 네, 고사성어 재심 동력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됐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북경을 떠나 미국에 대한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0: 습근평 주석이 워싱턴에 도착해 미국에 대한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1: 새 사상으로 새 로정 인솔. 중국인의 밥그릇은 언제나 자기 손에 단단히 잡고 있어야 합니다.
0: 제48회 세계기능대회가 상해에서 성대히 개막했습니다.
1: 보도요 시사해설과 특집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9월 23일 오후 습근평 국가주석이 전용기로 북경을 떠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에 대한 국빈 방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습근평 주석의 부인 팽려원,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판공청 주임인 채기,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외교부 부장인 왕이 등이 수행했습니다.
1: 현지 시간으로 9월 23일 오후 습근평 국가수석이 전용기를 타고 워싱턴에 도착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에 대한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습근평 주석과 부인 팽려원 여사가 워싱턴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하자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뜨겁게 맞이했습니다.
0: 식량 안전은 국가 대사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농업 강국 건설 목표를 둘러싸고 종자업, 농기계 등 과학기술 혁신과 혁신 성과의 활용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으로 현대 농업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가 식량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기획 시작에 해 각지들은 식량 생산에 대한 재반 지원 정책을 관철하고 농자재 공급 보장과 가격 안정을 잘하며 선진적이고 적합한 품종, 기술, 장비를 적극 보급해 단위당 생산량과 효익을 꾸준히 향상시키면서 연간 식량 풍작을 힘써 보장하고 있습니다. 흑룡강 쌍합산 북대황그룹 홍미농장 지능농업시범구에서는 석대의 무인수확기가 밭에서 협동자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홍미농장은 디지털과 정밀화의 농업 새 모습으로 흙토지에 지능풍작이라는 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북대황그룹 홍미농장 유한회사 농업발전부 리해도 총경리는 당면 각 구역에서 지능화 수확 작업이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계화 지능화 작업이 가을 수확의 효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전체 벼수확 작업은 10월 하순에 모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0: 식량 안전은 경제 발전, 사회 발전과 관계되는 전반적이고 중대한 전략적 문제입니다. 2024년 3월 습근평 총서기는 신시대 중부지역 부흥촉진조담회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고품질 발전과 고수준 안전의 상호촉진을 견지하고 식량 에너지 자원 안전에 대한 보장을 힘써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량 생산 기능구와 중요 농산품 생산 보호구, 특색 농산품 우세구 건설을 고품질로 추진하고 많은 친환경 농산품 생산 가공 공급 기지를 구축하고 식량 등 중요 농산품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공급을 확보해야 합니다. 하남성 라가시 소릉구 만금진 사장촌에서 촌민들은 수확의 희열을 누리고 있습니다. 경작지는 식량 안전의 생명줄입니다. 올해 현지에서는 논밭 배수로 정비 공정을 시행해 좋은 논밭에 가뭄 때는 물을 대고 홍수 때는 물을 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장촌 유춘성 당지부 서기는 올해 마을은 미리 준비를 해서 6월에 이미 기계를 투입해 준설과 사면 정비를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강한 비가 내렸지만 이틀 만에 원활하게 배수됐습니다. 그리고 주변 13개 마을의 저지대 경작지에서도 대규모 침수가 발생하지 않아 모두의 수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식량 안전을 보장하는 데는 종자가 관건입니다. 2022년 3월 습근평 총서기는 정례회의에 참석한 농업계 사회복지와 사회보장계 위원들을 위문하면서 종자원의 안전은 국가안전과 관계된다며 반드시 우리나라 종자업을 발전시켜 종자업 과학기술의 자립자강과 종자원에 대한 자주적인 통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북성 수주시는 대홍산을 뒤에 두고 있어 기후가 온화하고 수질이 부드러워 표고버섯이 자라기에 천혜의 옥토입니다. 이곳에서는 표고버섯을 인공재배로 시작해 점차 지역의 주력산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당면 수주시의 년간 재배 규모는 약 3억 개에 달하고 전 산업사슬의 종합생산액은 300억 원을 돌파했으며 30만 명의 일자리와 소득 증대를 이끌었습니다. 산업을 장대시키기 위해 올해 연구진은 균사활력이 강하고 균령이 짧으며 버섯 출현 시기가 매우 동기화된 새 품종인 수향 1호를 개발했습니다. 수주 표고버섯과학연구보급센터의 주형군 주임은 수향 1호 품종을 대규모로 시험 재배하면서 시험 재배 과정에서 그 특성이 현지 기후에 적합한지를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식량 절약과 손실 감소는 곧 생산 증가와 같습니다. 현재 전국 가을 양곡이 생산량 형성의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면서 집중 출하를 맞이하기 위해 각 지역에서 지능화 검수 장비를 완비하고 있습니다. 국가 설비 갱신 새라운드 대규모 설비 갱신과 소비품 보상 판매 특별 자금은 곡물 건조기와 지능 곡물 기계를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가을 곡물이 수확할 수 있고 저장할 수 있으며 운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이 시작되는 해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식량 생산 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됐고 식량 산업이 지속적으로 승격됐으며 식량 유통이 효율적이고 원활합니다. 그리고 식량의 시장 공급이 충분하고 운행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국내 생산 안정과 공급 보장의 확실성으로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중국인의 밥그릇은 더 단단해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국가식량물자비축국 유환금 국장은 15차 5개년 전망기획 시기 식량과 물자비축 부문은 식량시장과 유통을 탄탄히 다지고 식량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적극 추진하며 국가식량안전보장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경제사회의 고품질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1: 제48회 세계기농대회가 9월 21일 저녁 상해에서 송대하게 개막했습니다. 개막식에서 습근평 국가 속의 축하 소환이 낭독됐습니다. 국문 리강 총리가 개막식에 참석해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밤 장막 속의 상해 세계박람회 문화센터는 화려한 조명으로 찬란하게 빛났고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이 시쯤 제48회 세계기능대회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외신 8개 나라와 지구 대표단이 기능의 꿈대로를 따라 차례로 입장했습니다. 노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중국의 깊은 선율 속에서 세계 기능대회 중국 금메달 획득자 6명이 중화민공화국 국기를 호위하여 행사장에 들어섰습니다. 모두가 기립하여 중화민공화국 국가를 높이 불렀습니다. 이어 예술 공연, 기능이 밝히는 앞길이 멋지게 펼쳐졌습니다. 에티오피아, 인도, 중국의 선수들과 아일랜드, 멕시코, 볼수카의 전문가들이 각각 전체 참가 선수와 전문가를 대표해 선수했습니다. 세계 기능기구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세계 기능기구의 깃발이 서서히 개항되었습니다. 제48회 세계기능대회 조직위원회 주임이며 상해시 당위원회 석인 진길령, 제48회 세계기능대회 조직위원회 집행주임이며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인 왕효평, 세계기능기구 회장 후랑이 촉사를 했습니다. 세계기능기구 챔피언 연락소조의 대표 발리에바가 발언했습니다. 21시 40분쯤 리강 총리가 제48회 세계기능대회 개막을 선포했습니다. 중외 기능 청년이 함께 이번 대회의 주제고 기능이 앞길을 밝히다를 제청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안와르 총리가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많은 나라와 지구의 관련 부문 책임자 및 관련 국제기구 책임자들이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오종룡과 심의금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세계기능기구가 조치하는 세계기능대회는 2년마다 한 차례씩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기술이 앞길을 밝힌다입니다.
0: 국무원 리강 총리가 23일 상해에서 열린 2026년 세계기능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습근평 주석은 제48회 세계기능대회 보낸 축하서간을 통해 이 대회가 전세계 기술 교류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수행하는 역할을 충분히 인정하고 세계기능운동 발전을 지지한다는 중국의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기술이 앞길을 밝힌다를 주제로 시대 발전의 흐름과 발맞추었습니다. 이어 리강 총리는 중국의 실천을 바탕으로 몇 가지 견해를 밝혔습니다. 첫째, 중국의 발전 성과에는 뛰어난 기술 기여가 담겨 있습니다. 사회 생산력 수준이 지속적으로 도약하는 가운데는 탄탄한 기술적 기반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전통 문화가 이어지고 계승되는 가운데는 이를 지키고 전승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길에는 기술이 든든한 버팀목이 됐습니다. 둘째, 중국은 일관되게 노동자들의 기술적 강점을 육성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우리는 산업과 기술의 심층융합을 중시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기술 인재 양성의 목표성과 실효성을 더 높일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직업 교육 훈련의 강화를 중시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직업 경력 속에서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사회적 풍조를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기술을 존중하는 풍토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함께 손잡고 기술 발전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기술 수요를 깊이 있게 재편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시기와 정세에 맞추어 긴밀히 협력하면서 글로벌 기술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더 민생 친화적이고 더 혁신적 활력이 있으며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기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중국은 각국과 함께 세계 기술 혁신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1대1로 남남 협력 기술 개발을 확대할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안와르 총리, 세계 기능기구 회장 후랑, 그리고 세계 각계 대표 약 1,900명이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개막식에 앞서 리강 총리는 세계 기능 박람회를 참관했습니다. 진길령, 오정룡, 신미금이 상기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공문 보도 판공실이 23일 15차 5기는 전망계획의 출발 시리즈 주제 소식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교육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여 2030년까지 기초교육이 더 공평하고 우수해질 것이고 고중단계와 대학 교육에 학위 공급이 더욱 충족해질 것이며 일부 대학과 학과가 세계 인류 대열에 진입하고 교육의 국제적 영향력이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기초교육은 고소득 국가의 평균 수준에 도달했고 유아교육 지원율은 92.9%에 의무교육 공고화율은 96.1%, 고중단계 순취학률은 92%에 달합니다. 교육부 부총독학이며 기초교육사 사장인 전조음은 15차 5기는 전망계획 시기에 공평하고 우수한 기초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기초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학령 인구 순류입 도시와 기초가 취약한 지역에 교육 자원 공급을 확대하고 완전 중학교 및 11년 일관제 학교 건설을 강화할 것입니다. 동시에 편제와 교원 자원의 통합 배치와 보장을 강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소규모 학급 취업 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대학 교육 방면에서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자주적인 혁신과 인재의 자주적인 양성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했으며 국가 전략과 산업에 긴급히 수요되는 우수한 혁신 인재를 대거 양성하는 속도가 제고됐습니다. 2025년 국가과학기술 3대상 일반 프로젝트에서 대학이 주도한 수상이 4분의 3을 차지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 기간 대학교육 학령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교육부 발전기획사 곽봉 차장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쌍인류대학의 본과생 모집 인원이 7만 6천 명 이상 추가 확대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곽봉 차장은 우리는 국가 전략의 수요에 따라 학과 전공을 최적화 조정하고 공급과 수요의 적합성을 강화하며 인공지능, 집적회로, 생물의학, 신에너지 등 첨단 기술과 신흥 교차학과 분야를 중점 지원하여 국가를 위해 더 많은 전략 인재와 긴급 휘소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0: 민정부 관계자가 23일 열린 15차 5개년 전망계획 출발 시리즈 주제 소식 발표회에서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우리나라는 포용적, 기초적, 최저보장적 민생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민정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심도 있게 시행해 모든 노인이 기본 양로 봉사를 누리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도시와 농촌의 3급 양로 봉사 네트워크를 완비하고 양로기관의 간호형 병상 건설을 확대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농촌 양로 봉사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민정부 리상관 부장은 양로봉사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모든 노인이 기본 양로봉사를 누리도록 추진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동시에 은발경제를 크게 발전시키고 노인 권익 보장을 강화하며 노인 친화형 사회를 건설하게 됩니다. 15차 5개년 전망계획 시기 우리나라는 사회 전문 봉사 능력과 관련 사회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혼례풍속 개혁을 심화하며 혼인과 가정상담 봉사체계를 완비할 것입니다. 장례 산업의 공익 속성을 강화하고 기본 장례 봉사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화하며 지명에 대한 관리 봉사를 제고해 향촌 지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 조직의 구조와 배치를 최적화하고 자선 규모를 확대하며 각종 사회 역량이 적극적인 역할을 더 잘 발휘하도록 유도해 포용적이고 기초적이며 사회보장적인 민생건설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도록 힘써 추진할 것입니다. 리상관 부장은 사회구조 대상자를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인정하는 제도와 기재를 완비화하고 곤경에 처한 아동이 기관의 전문봉사 지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가정부담을 경감시켜주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장애인 사회보장제도와 배려 돌봄 봉사체계를 완비화하고 중증장애인 요양과 돌봄 봉사를 강화하며 재활보조기구 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게 됩니다. 혼인 등록의 전국 통합 처리를 공고히 하고 최적화하며 장례 풍속을 개혁해 낡은 관행을 제거하는 조치를 심화하게 됩니다.
1: 제20회 아시아 체육 경기대회가 23일 개막 후 네 번째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이날 금메달 16매, 은메달

7매, 동메달 2매를 획득하면서 금메달 순위와 종합 메달 순위에서 계속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조 료자 단체 대표팀은 아시아 체육 경기 대회 14연패를 달성했고 수영, 사격, 무술 등 종목에서도 잇따라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남자 하프 마라톤 경복 결승에서 19세의 중국 신의 성순길 선수가 세계 기록 보유자이자 개최국 선수인 야마니시 도시카즈를 제치고 1시간 23분 32초의 성적으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이번 아시아 체육 경기 대회 육상 종목의 첫 금메달입니다. 료자 하프 마라톤 경복 결승에서 중국 선수 양조정이 1시간 33분 40초의 성적으로 우승했습니다. 경기 후 양조정 선수는 처음으로 금메달을 노리고 왔다며 앞으로 다음 세계 선수권 대회와 올림픽에 도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술 경기장에서 중국 대표팀은 하루 사이에 금메달 2매를 거머쥐었습니다. 료자 검술 창술 종합 결승에서 중국 선수 요양이 금메달을, 남자 도술 권술 종합 결승에서 중국 선수 고효빈이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사격 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10m 공기 권총 단체 결승에서 강염형, 요천순, 심영료로 구성된 중국팀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또한 여자 더블 트랩 단체전에서는 차우비, 장희정, 장조우로 구성된 중국팀이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후 열린 여자 더블 트랩 개인 결승에서 장희정 선수가 또 한 매의 금메달을 추가로 따냈습니다. 수영 경기장에서 중국 수영팀은 계속해서 질주를 이어갔습니다. 여자 100m 접영 결승에서 오희정 금메달을, 남자 100m 배영 결승에서 팽우기가 금메달을, 여자 100m 평영 결승에서 당정정이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여자 400m 개인 혼용 결승에서 오자적이 대회 기록을 경신하며 금메달을 차지했고, 4인 100m 계주 헌계용 결승에서 소가예, 동지호, 장우비, 오이종으로 구성된 중국팀이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리국호, 김홍아였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과 아세안 신에너지 협력의 새 블루 오션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제23회 중국 아세안 방람회가 광서 남령에서 열렸습니다. 국경을 넘는 친환경 전략에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제품 무역에서 교축과 표준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아세안의 친환경 협력은 전사슬 제도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람회의 중요한 전시구인 친환경 저탄소 전시구는 인공지능 플러스 환경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최초로 전시회와 산업단지에 연동 기재를 도입했습니다. 캄보지아 리공학원, 라오스 생물기술 및 생태연구소 등 국내외 과학연구기관과 기업들이 근 200개의 성숙한 제품과 수백 개의 혁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그중 세계 최초로 개발된 관로식 부상풍력발전 시스템과 AI 지능형 풍력기 탐사 로봇 등 성과들이 집중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전시회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무역부 제조업 제품 수출 발전사의 대덴 무함마드 사장은 더 많은 인도네시아 제품들이 중국 산업에 봉사하는 공급 사슬에 융합되길 바라며 방람회에서 기술 집약형 완제품과 지속 가능 기술 해결 방안, 청정 기술 제품을 더 많이 전시하여 더 많은 기업 간의 협력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시 부스 외에 규칙과 표준 분야의 협력도 동시에 추진되었습니다. 방람회 개막 전날 중국 아세안 환경협력 전략 및 행동구도 2026-2032 중국 아세안 환경협력 론단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다국 친환경 전략에서 청정에너지 프로젝트까지 중국과 아세안 간의 친환경 협력은 당면 전사슬 제도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방람회 기간에 발표된 중국 아세안 경제무역협력 전망보고 2026-2027에서는 신에너지 자동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 발전 등 제품이 아세안 무역 규모를 계속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완성형 설비의 시장 진입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쌍방은 탄소 발자취 계산, 친환경 제조평가 등 표준의 상호 인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국 에너지 건설 그룹 갈주페 그룹 관계자는 수력, 풍력, 태양광, 에너지 저장 등 분야에서의 기술적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고 아세안 국가의 청정 에너지 체계 건설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당면 중국 에너지 건설 그룹은 이미 방람회에 23년 연속 참가했고 아세안에 77개의 기구를 설립했으며 건설 중인 프로젝트 계약액은 약 900억 원에 달합니다. 인도네시아 상시 속한 양수 저장 발전소, 캄보지아 다다이강 수력 발전소에서 싱가포르 탱거 저수지 부유식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웬남 자라이 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중국 에너지 건설 그룹과 소속 기업들이 참여한 에너지 프로젝트들은 현지의 청정 전력 공급을 늘리고 쌍방의 친환경 산업 협력 공간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력망 연계 면에서 올해 4월에 가동된 중국 라오스 500kW 연계 공정은 중국 최초의 500kW 다국 교류 연계 공정으로 양국의 전력 상호 지원 능력은 5만 킬로와트에서 150만 킬로와트로 향상되었습니다. 가동 첫날 라오스 북부의 태양광 전력은 운남에 진입해 중국 전력 시장 거래에 참여함으로써 해외 신에너지 프로젝트가 중국 전력 시장에 참여한 첫 사례로 되었습니다. 8월 31일 기준으로 남방 전망은 웬남, 라오스, 미얀마와 여러 전력 통로를 구축해 루게로 840억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의 상호 지원을 실현했습니다. 청정에너지 비중은 90%를 넘었습니다. 중국과 아세안의 친환경 협력이 빠르게 확대되는 것은 쌍방의 경제무역 협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10월 중국 아세안 자유무역구 3.0판 승격 의정서가 체결되었고 디지털 경제, 친환경 경제,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의 상호 연계와 소통 등 분야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2025년 쌍방의 무역액은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해 1조 5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중국은 연속 17년째 아세안의 가장 큰 무역 동반자 지위를 유지해왔습니다. 아세안 카오 김 호운 사무총장은 자유무역구 3.0판은 쌍방의 친환경 경제 확장, 전자상 거래 등 협력 분야를 추진할 것이고 쌍방은 관세를 한층 더 낮추고 비관세 장벽을 줄이며 중국 아세안 자유무역구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등 구도를 기반으로 경제무역 협력을 확장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아세안 신에너지 협력의 새 블루오션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박민걸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리정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코너에는 습근평 주석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연설 7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 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관광업을 활성화한 내몽골 경험편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의외로 말씀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아랍 국가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국 관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 이 시간에는 습근평 주석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연설 마지막 시간입니다. 동지들, 벗들, 미래는 청년들에게 속하며 청년들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100년 전 그 암담하던 시기의 중국에서 일부 신청년들이 막스주의 사상의 횃불을 축혀들고 민족 부흥의 길을 애써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100년 동안 중국 공산당의 기치 아래 중국 청년들은 대대로 당과 인민의 사업에 청춘을 바쳐 노력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서 선봉적 역량이 되어왔습니다. 신시대 중국 청년들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을 소임으로 삼고 중국인의 더 높은 패기와 기계, 저력으로 시대와 청춘을 헛되이 보내지 말고 당과 인민의 간절한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동지들, 벗들, 100년 전 중국 공산당은 당원수가 50여 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9,500여만 명의 당원을 보유하고 14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대국을 영도하는 세계적으로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최대의 집권당이 됐습니다. 100년 전 중화민족은 세계의 쇠퇴하고 쇠락한 모습을 보였지만 현재는 활기차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힘찬 발걸음으로 위대한 부흥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중국 공산당은 역사와 인민에게 우수한 답안지를 바쳤습니다. 현재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을 단합 인솔의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과행길에 올랐습니다. 전체 중국 공산당원 동지들, 당주황은 동지들에게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고 리성과 신념을 확고히 다지고 당의 취지를 실천하며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연결을 영원히 유지하고 시종 인민과 생각을 같이하고 일을 같이하고 고락을 같이하면서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이루어주기 위해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당과 인민에게 보다 큰 영광을 안겨주기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합니다. 동지들, 벗들, 중국 공산당은 중화민족의 천추 위업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 창건 100주년을 맞는 중국 공산당은 한창 젊고 재기 발랄한 시기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미래를 내다볼 때 중국 공산당이 강력하게 영도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긴밀히 단합하는 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목표는 꼭 달성될 수 있을 것이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은 꼭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정확한 중국 공산당 만세.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영웅적인 중국인민 만세. 계속해.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조항의 결의에 관한 설명을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중국공산당 제19기 조항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간 설명입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조항정치국의 위임을 받고 전원회의에서 당 100년 분투의 중대한 성과와 역사적 경험에 대한 중공조항의 결의의 기초상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당조항 제19기 제6차 전원회의 의제에 대한 고리요. 우리 당은 예로부터 역사적 경험을 총화하는 것을 중시해왔습니다. 모태똥 동지는 일찍이 연안시기에 만약 당의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당이 역사적으로 걸어온 길을 똑똑히 알지 못한다면 일을 더 잘 해낼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항일전쟁에 전국적 승리를 쟁취하던 관건적 시기인 1945년에 열린 당조항 제6기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약간의 역사 문제에 대한 결의를 통과해 당 창건 이후 특히 당조항 제6기 제4차 전원회의부터 준의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시기에 당의 역사 및 그 경험과 교훈을 총화하고 약간의 중대한 역사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림으로써 중국혁명의 기본 문제에 대해 전당 특히 당의 고위급 간부들이 인식의 일치를 가져오도록 하고 전당의 단결을 강화했으며 7차 당대회의 성과적인 개최를 위해 충분한 여건을 마련하고 중국혁명 사업의 발전을 힘있게 촉진했습니다. 개혁개방의 새로운 시기에 들어서서 등소평 동지는 역사상 성공적인 경험은 물론이거니와 잘하지 못했거나 실패한 경험도 모두 소중한 제보가 된다. 이를 토대로 해 제정된 방침 정책은 전당의 사상을 통일할 수 있고 새로운 단계를 이룩할 수 있다. 이런 토대는 믿음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0: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업을 활성화한 내몽골 경험편을 보내드립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2026년의 대부분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수려한 산화를 바탕으로 문화 관광의 새로운 업태와 새로운 공간이 속출하는 가운데 조국의 정북방 아름다운 내몽골이라는 명함이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관광 봉사의 승격을 실감하는 관광들에서 관광업계의 고지를 바로잡으려는 내몽골의 의지와 실행력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지속하는 문화 관광 열풍 속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지향은 사람들이 행복감과 성취감을 도모하는 중요한 원천이기도 합니다.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내몽골 자치구에서 접대한 국내 관광객은 연인수로 1억 6,700만 명, 관광 소비는 2,524억 원에 달했습니다. 수치의 배후에는 바가지 씌우기 등 민원도 간혹 발생하면서 관객의 흥을 깨고 내몽골 문화 관광 이미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관광업계에 나타난 이런 현상을 반드시 엄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올 초 내몽골 문화 관광청은 2026년을 문화 관광업계를 정돈하는 공략의 해로 정했습니다. 내몽골 문화 관광청은 민원이 집중된 신라무른 초원, 우란푸통 초원, 후이텅시러 초원, 달라드기 등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초원 승마 등 빈도가 높은 체험 종목에 대해 가격을 함부로 정하거나 협의 가격이 난무하는 현상에 비추어 감독 지도 소조는 관광지에 상주하고 업계의 성실 신용 연맹을 설립하고 통일된 기준 가격을 도입했습니다. 회원업계 37개는 간판과 가격을 일괄 통일하고 모든 종목의 가격을 명시함으로써 가격 부풀리는 현상을 근원적으로 막았습니다. 초원의 명소를 사설하거나 초원을 불법으로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 다마오기는 전역에서 불법 인기 오프로드 차량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후이텅시러 초원은 카트의 불법 영업을 명확히 금지하고 훌룬호 연안은 불법 영업 행위를 엄하게 단속함으로써 생태 마지노선을 수호하고 시장 질서를 규범화했습니다. 투명한 가격은 안정한 소비를 견인했고 관광객의 지출은 문화체험, 문화소비, 레저 분야로 빠르게 전이했습니다. 제36회 관광나다무 개막식에 참가한 일일 관광객 수는 15만 명을 넘었고 창출한 문화수입은 1억 9,500만 원을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행사장의 료식과 특산물 소매 매출은 동기 대비 160% 증가했습니다. 강력한 정도는 결코 일회용이 아닙니다. 생태 마지노선과 가격 마지노선이라는 단단한 기준선 그리고 제도 혁신과 봉사 최적화를 통해 관광시장을 근원적으로 정화했습니다. 올해 내몽골 문화관광청은 전역에서 여행사 신용평가 제도를 시행해 영업 주체가 스스로 행동을 규범화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여행사와 가이드 사이의 노동계약, 로임, 사회보험 등 3개 항목을 점검하고 기본 급여가 없고 리베이트에 의존하는 가이드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바로잡았습니다. 교통, 공안, 시장 감독 등 여러 부문이 합동 정돈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올 군화시의 북강우한 관광보호 순경소는 사자 랜동 기재를 구축해 관광지 민원을 한 곳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달라드기는 클라우드 조정 플러스 전담 배상을 도입해 격지에서 발생하는 권익보호 난제를 풀었고 다마오기 신라 무런지는 정확한 분류, 협력, 추적 감독, 완결 재검의 폐쇄 루프를 구축해 각종 분쟁을 신속히 처리했습니다. 문화관광 경제는 트래픽 경제이자 입소문 경제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소비 분쟁이 잦고 권익보호 경로가 원활하지 않아 많은 관광객은 당일 관광을 선호했기에 종합 수익을 끌어올리기 힘들었습니다. 현재 이런 국면은 한창 개변되고 있습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관광체험 만족도가 92%를 기록하면서 국내 최상위권에 올랐고 자치구 역내 관광 민원 접수량은 2025년 대비 58%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수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랍 국가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중국 관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뉴스 추적.

우리 가족이 단독 여행팀을 만들어 중경에 갈 수 있을까요? 아랍연합추장국 두바이에서 온 무함마드가 중국 중경 관광 홍보 담당자와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북경, 상해 등 도시의 여행 경험이 있는 무함마드는 중국 여행을 재차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6 아랍 관광 전시회 가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기간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면 3년 동안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국 전시단은 행사장에서 큰 이목을 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을 주제로 한 중국 전시부스는 아시아 국가에서 전시 면적이 가장 큰 전시구역 중 하나입니다. 우아한 청록색을 주요 색조로 삼고 전반적으로 고전 산수와 정치를 보여주는 중국 전시부스는 동양 미학과 현대 전시기술을 유기적으로 융합했습니다. 중국 전시부스를 찾는 현지와 해외 관람객이 대폭 증가하면서 중국 관광은 큰 매력을 과시했습니다. 파키스탄 상인 샤바즈는 중국과 무역 왕래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 출장 때마다 회의와 비즈니스 협상뿐이었다며 이번 전시회는 중화문화를 깊이 노예하는 창구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가인민관리국의 최신 수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동기 대비 20.4%, 여행봉사 수출은 31.1% 증가해 5대 봉사 수출 분야의 선두를 달렸습니다. 아랍연합추장국 중국문화센터 류양 주임은 면 3년 동안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국문화센터는 중국 관광 관련 기업과 현지 기업 간의 교류와 협상을 조직하고 중국 관광 자원, 새 관광 제품, 관광 편리화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해만 국가에서 중국을 방문한 관광객은 2024년 대비 100.78% 증가한 연인수로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관객은 110%, 아랍연합추장국 관객은 113% 증가했습니다. 두바이 경제관광부 산하의 두바이 관광상업진흥국 국제운영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디렉터 샤암 샤야는 얼마 전 상해, 장사, 심수 등 지를 방문했습니다. 중국 방문은 중국 관광시장의 발전을 충분히 체험하는 동시에 두바이에 대한 중국 소비자와 기업, 관련 기관의 견해를 한층 깊이 노예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디렉터 샤암 샤얀에 따르면 2016년 후 중국 환영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바이는 비자 면제 정책과 현지화 봉사, 맞춤형 시장 전략 등을 통해 중국인 관객의 수요에 어울리는 관광 상품과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바이는 중국 관광과 인터넷 등 분야의 선도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플랫폼 기업과 소통을 이어가면서 양국 간 관광 산업 생태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주재 중국 총영사 구발찬은 심수와 같은 인공지능 선도 도시를 비롯해 서안과 성도와 같은 문화 예성과 휴양 명소와 풍부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입국 관광 편리화 봉사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아랍 국민들이 중국을 방문해 직접 경험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0: 밥 먹을 줄 아시나요?
1: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0: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1: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0: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군의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1: 재밌는데요?
0: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1: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0: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1: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0: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1: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0: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의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환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1: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3: 지금까지 심층 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성민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인생이 한 번 꼬이면 전부 같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돈이 꼬이면 잠이 무너지고 잠이 무너지면 사람에게 짜증을 냅니다. 이때 전부 수습하려 들면 하나도 못 고칩니다. 네, 이때 첫걸음은 딱 하나입니다. 질서 하나만 회복하는 겁니다. 네,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이를테면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캔다거나 책상을 치운다거나 또 오늘 한 끼는 제대로 차려먹는 겁니다. 네, 우습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통제감은 한 조각이 생기면 다음 조각을 부릅니다. 반듯하게 갠 이불 하나가 아직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증거가 됩니다. 네, 혼돈을 견디는 사람만이 그 속에서 자기만의 별을 띄울 수 있습니다. 꼬인 매듭은 가운데가 아니라 끝자락부터 풀립니다. 네, 오늘 잡을 수 있는 가장 작은 끝자락 하나를 잡아보세요. 인생을 일으키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질서 하나입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개학식에서 교사 대표로 발언하여 학생들 속에서 깊은 공명을 불러일으킨 두 팔 이른 왕쟁 교수의 평범치 않은 성장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고사 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코너에서는 재심 동력의 뜻풀이와 유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불어첫 순서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태무용체제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가장 엄격한 제도와 가장 엄밀한 법치로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생태무명을 당규약과 헌법에 기입하고 환경보호법 및 30여 개의 생태환경 관련 법률 법규를 제정하고 조문 개정했습니다. 당조항 공원은 생태무명 건설을 서둘러 추진할 때 관한 의견, 생태무명 체제 개혁 총체적 방안 및 몇십 가지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인쇄 발부하고 실시하면서 자연자산, 재산권 제도, 국토공간개발보호 제도, 공간계획체계, 자원총량관리 및 전면적 조략 제도, 자원요상사용 및 생태보상 제도, 환경정비체계, 환경정비 및 생태보호시장체계, 생태문명 실적평가 고과 및 책임추궁 제도 등 기초제도를 점차 구축하여 중국특색사회주의 생태환경보호법률체계와 생태문명의 골격역할을 하는 제도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했습니다. 생태문명 건설의 책임을 전면적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책임제라는 관건적인 핵심을 단단히 틀어지고 생태문명 건설 목표, 평가 고과 제도, 오염물 예방 퇴치, 난관 돌파 전 성과 고과 제도, 지도 간부의 자연 자원, 자산, 림 심계 제도, 하장제와 호장제, 림장제, 생태 환경 손해 책임 종신 추궁 제도, 생태 환경 손해 배상 제도 등 제도를 구축하고 실시했고, 생태 환경 보호에 대하여 당 및 정부에서 함께 책임을 지고 1인자가 생산 경영 책임과 노동 안전 관리 책임을 동시에 지며 발전을 관리하고 생산을 관리하고 업종을 관리함에 있어서 반드시 환경 보호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요구를 엄격히 실시했으며 당위원회가 령도하고 정부가 주도하며 기업이 주체가 되고 사회 조직과 대중이 함께 참여하는 책임 체계가 한층 더 엄밀해지고 완비되었으며 전당, 전국이 생태무명 건설을 추진하는 자각성과 능동성이 끊임없이 증강되었습니다. 특히 습금형 종속이가 직접 계획하고 포치하고 조진시킨 조항생태환경보호감찰제도는 생태무명 건설의 정치적 책임을 확고히 하는 중대한 제도 혁신이자 개혁 조치로 되었습니다. 자연자원과 생태환경관리체제 개혁에서 중대한 돌파를 가져왔습니다. 최적화, 협동화, 효율화의 원칙에 따라 기구기능을 통합최적화하고 자연자원부를 구성하여 존이민적 소유의 자연자원자산 소유자의 직책을 통일적으로 행사했으며 모든 국토공간용도에 대한 관리통제 및 생태보호 복원직책을 통일적으로 행사했습니다. 성급 이하 생태환경기구의 감축, 감찰, 집법의 수직관리 제도 개혁과 생태환경보호, 종합집법 개혁을 실시하고 류역과 해역의 생태환경에 대한 감독관리 및 행정집법 기능 배치를 최적화하여 생태환경에 대한 감축, 감찰, 집법의 독립성, 통일성, 권위성과 효과성을 끊임없이 강화했습니다. 생태환경 정비체계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했습니다. 생태환경 보호사업에서 오염물 총량 배출 감소를 틀어주는 것을 주로 하던 대로부터 생태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대로 전환하고 국가 생태환경 품질감측 사무 권한의 상부 이항을 완수했으며 모든 고종 오용문의 배출 허가를 완수하고 외국 쓰레기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생태보호 레드라인을 과학적으로 획정하고 제일진 국가공원을 설립했습니다. 자연자원에 대한 통일적인 재산권 확인 등록 제도를 구축하고 다수계획통합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환경보호세를 징수하고 록세 금융체계를 구축했으며 오염물 방출권 거래를 추진하고 세계적으로 규모가 가장 큰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조치 실시는 오염물 예방퇴치 난관 돌파를 심층적으로 힘있게 추진하고 록색 저탄소 고품질 발전에서 견실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생태무명 건설에서 괄목할 만한 거대한 성과를 이룩했고 생태환경보호가 역사적이고 조난적이며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생태환경에 대한 인민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이 끊임없이 증강되게 함으로써 신시대 당과 국가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이 일어난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되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생태무명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중대한 의의를 깊이 있게 인식해야 합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입니다. 아름다운 중국 건설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전면 건설의 중요한 목표로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생태무명체제 개혁을 심화하고 생태무명제도 체계를 보완하며 록수총산이 곧 금산은산이라는 이름을 실행하는 체제와 기제를 서둘러 보완하는 것은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생태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생태무명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아름다운 중국 건설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근본적인 동력입니다. 석금형 종속에는 생태문명을 건설함에 있어서의 중점은 교정제도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선진국들이 환경오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한 후 탄소 배출 통제를 강화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과 달리 우리나라 생태문명 건설은 동시에 생태환경의 근본적인 호전과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2대 전략적 임무에 직면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 감소, 오염물 배출 감소, 녹지 확대, 경제 성장을 협동적으로 추진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임무는 여전히 막중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촌지능 조언략 실시 이래 영변의 향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발전, 문화전승, 생태보호, 인재 양성 등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마을의 환경과 생활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코너에서는 연변 향촌이 이룩한 성과를 집중 조명해보고 현재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향촌지능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화물을 가득 실은 트럭이 훈촌 모스크바 TIR 국제도로 운송 전용 노선에 진입하고 산업단지의 스마트 창고에서는 스캔, 분류, 포장 작업이 질서정연하게 이어집니다. 중국, 러시아, 조선 접경의 개방 최전선에 자리한 훈춘 동북아 타국전자상거래 산업단지는 2022년에 가동되어 반짝이는 당 휘장이 산업 일선에서 빛을 발하고 당 건설이 타국전자상거래 추진 동력으로 되어 생동한 다반지를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영 형태의 종사자들은 생방송 판매, 물류, 무역 등 여러 분야에 흩어져 있고 젊은 층이 많으며 유동성이 큽니다. 흩어진 창업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산업단지 당 지부는 당 조직이 산업을 위해 당원이 기업을 위해 봉사하는 사업 구도를 마련함으로써 발전 최전선의 홍색 보루를 튼튼히 세웠습니다. 시장 구매 무역 중심에서 당원 리비는 연일 산업단지 곳곳을 발로 뛰며 기업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단지 입주 업체들은 업종이 다양하며 많은 창업자들이 다국 무역 정책이나 통관 절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리비는 2021년부터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면서 방공실과 운영관리부를 거치고 현재는 시장구매무역부 책임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날 리비는 주로 러시아를 대상해 식품을 수출하는 한 기업이 줄곧 0110 일반 무역 방식으로 통관을 신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국외 주문 한 건에 많게는 수십 개 품목이 포함되다 보니 예비 포장 식품을 수출하려면 산지별로 각기 다른 세관에 중복 신청하고 여러 차례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방식은 통관이 더디고 황금률도 낮아 기업의 자금 회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리비는 깊이 파악한 끝에 이 기업의 영업 방식이 시장 구매 무역에 매우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는 세관, 시장 감독 관리 등 부문과 적극 협의하여 예비 포장 식품에 대해서 구매지 검사, 감독을 실시함으로써 상이한 산재 식품도 일괄 신고, 일괄 검사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대표는 1039 시장 구매 무역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 전혀 자신이 없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리비는 직접 서류를 정리하고 기업 대표와 함께 전반 절차를 도와주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기업은 통관 방식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절차가 간소화되어 통관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기업의 경영 부담도 훨씬 떨어졌습니다. 네, 정책이 마음에 와닿고 실행으로 옮겨져야 진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네, 그 후로 그는 더 자주 기업을 방문하고 더 깊은 연구를 통해 정책 통역사에서 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조력자로 성장했습니다. 산업단지 탕지부는 산업사슬 일선에서 청년 인재를 꾸준히 육성하고 있습니다. 리빈처럼 무역에 능통하고 정책에 정통하며 창업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젊은이들이 점차 당조직으로 뭉치고 홍생력량이 다국 전자상거래 사슬을 따라 널리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튼튼한 토선이 마련되었으니 활력을 어떻게 불러일으킬 것인가? 산업단지 탕지부는 당 건설을 산업발전의 어려움 해결에 접목시켜 홍색 엔진으로 단지의 전환과 승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훈촌 흥양수산은 해산물 가공 분야에서 수년간 경력을 쌓으며 안정적인 수입 물량과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주문이 점차 줄어들자 기업은 국내 온라인 시장을 개척하며 발전을 꾀했지만 전문 운영 인재와 인터넷 흐름량의 부족으로 전환 계획이 점처럼 실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산업단지 당지부는 정기적인 방문 조사에서 이 문제를 포착하고 단지 내 성숙한 생방송 운영 역량을 보유한 길림 성방문 공급망 회사를 직접 찾아가 수차례 협상 끝에 협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협력 초기 양측은 제품 규격, 방송 상품 선정, 공급망 연결 등에서 이견이 많았습니다. 흥양수산 책임자 조계성은 네, 가공 생산은 자신이 있지만 온라인 판매는 완전히 생소한 분야라 투자 대비 성과가 걱정됩니다. 라며 솔직하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당지부는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단지 내 경험 많은 운영 인력을 투입해 지도함으로써 기업이 전환의 첫걸음을 내딛도록 도와줬습니다. 마침내 흥양수산의 틱톡 공식 계정 생방송이 정식으로 운영되고 수입 명태와 즉석 해산물 제품이 순차적으로 입고됐습니다. 네, 첫날 매출이 1만 원을 돌파하면서 온라인 경로가 성공적으로 개통되었고 통상구 수입, 공장 가공, 클라우드 직접 판매의 새로운 모습이 현실화됐습니다. 네, 한 기업의 전환은 단지가 산업 군체 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봉사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산업단지 탕지부는 봉사가 곧 투자 유치라는 이념으로 정기적인 기업 방문을 통해 어려움을 기록하고 해결해줬습니다. 대외 교류와 조사 기회를 적극 활용해 단지의 입지 조건과 동상구 정책 우세를 적극 선전하는 한편 공급망, 생방송 판매, 물류 기업의 지속적인 유치를 이끌어내고 산업 생태계를 점차 완비해가고 있습니다. 네, 방문 조사 과정에서 여러 타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호소한 통관 효율 저하와 절차 장기화 문제는 산업단지 탕지부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당지부는 즉시 훈촌 종합보수구 관리국과 소통해 기업의 요구를 전달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나섰습니다. 관리국의 총괄 조정 아래 세관, 세무, 금융기구, 통상구 관리 등 여러 부문이 적극 협력하고 수차례 논의한 끝에 부문 간의 협력 체계가 정식 구축됐습니다. 이어 다국 전자상거래 화물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다국적 봉사 녹색 통로가 개통됐습니다. 네, 통관 속도 향상은 기업의 원가 절감과 주문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현재 통상구 통관 전체 시간은 30% 단축되어 단지 내 기업들의 연간 종합 운영 비용이 2천만 원 이상 절감됐습니다. 2025년 혼촌 다국 전자상거래 상품 거래액은 148억 4천만 원에 달해 전년 대비 123% 성장했습니다. 일체화 다국적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형성되어 변경 개방형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네, 기업 발전의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직책이라면 창업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평강기층 당조직의 특수한 사명입니다.
산업단지 당지부는 당건설이 곤종성 단체 조직 건설을 이끄는 것을 견제하여 당원 곤종력, 공회 역차, 국경 간이집 창업 공간을 조성하고 병강수호자 신농인 전자상별의 창업 연맹을 육성하고 요성연합회를 설립했습니다. 네, 이란 플랫폼을 발판으로 삼아 생방송 판매 운영, AI 마케팅, 국경 간 교정 관련 등 공익 강습을 진행하며 창업자들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수년간 산업단지는 소수의 입주업체에서 산업군체로 성장했고 다국적 새 경영 형태는 도딘 첫걸음에서 가속 질주로 전환되었으며 그 과정에는 늘 홍색 역량이 스며 있었습니다. 네, 산업단지 당지부는 당건설과 다국적 산업의 동반 상승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고품질 당건설로 개방형 경제의 질적 향상과 효율 증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동시에 변경 개방의 최전선에서 산업을 강화하고 민중을 위해 봉사하며 동북 병강 지역의 개방을 선도하고 발전을 촉진하는 선봉의 깃발을 높이 세우고 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개학식에서 교사 대표로 발언하여 학생들 속에서 깊은 공명을 불러일으킨 두 팔 잃은 왕쟁 교수의 평범치 않은 성장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네, 35년 전 그 사고가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처럼 자신의 지적, 신체적 한계를 이토록 깊이 깨닫지 못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네, 최근 광동 재정경제대학 2026학년 신입생 개학식에서 경제학원 왕쟁 교수가 교사 대표로 발언했습니다. 그는 8살 때 고압 전기 사고로 두 팔을 잃었지만 입과 두 발로 부단히 인생의 경계를 넓혀가면서 두 대학의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네, 발언에서 그는 대학 생활을 막 시작한 신입생들에게 자신의 인생에 있었던 두 차례 중요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 들려줬습니다. 네, 어릴 적 왕쟁은 놀다가 부주의로 고압 전기에 닿아 두 팔을 잃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마친 후 아버지 왕국평은 아들을 특수학교에 보내는 대신에 예전에 다니던 학교로 다시 보내기로 결정했고 입으로 글 쓰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왕쟁은 꼬박 2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예전 수준의 필기 속도를 회복했습니다. 네, 왕쟁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은 대학 진학이었습니다. 2001년 왕쟁은 대학 입시에서 우수한 성적을 따냈지만 당시 일반 건강검진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 진학이 어려워졌습니다. 네, 아버지는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영파에서 항주로 달려가 졸강대학교 교장실에 아들의 이력서를 전달했습니다. 아버지가 귀성버스에 오를 무렵 교장이 파격 입학으로 왕쟁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네, 그 순간 막혔던 길이 확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드디어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했어도 왕쟁에게는 또 다른 도전이 생겼습니다. 열등감이 심했고 전공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으며 진로에 대해서도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당시 어머니 당혜진은 온갖 정성을 다해 아들을 보살펴줬습니다. 그러던 어머니는 대학교 1학년 생활이 끝나갈 무렵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왕쟁은 어머니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더불어 마음속 깊이 결심했습니다. 이젠 자립해야 할 때다. 네, 다행히 대학 룸메이트와 학생들의 따뜻한 배려가 그의 많은 걱정과 우려를 덜어줬습니다. 네, 그들은 때론 저의 신체적 상황을 잊은 채 롱구하러 가자고 불렀습니다. 네, 이런 평등감이 제가 온갖 심리적 부담을 한꺼번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네, 동학들의 도움으로 그는 점차 신심을 다져갔고 그의 전공학습도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으며 경제학 학술의 길도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두 번째 전환점은 한 차례 국제회의에서 찾아왔습니다. 박사 학위 논문이 거의 마무리될 때 한 국제회의에서 그는 영국 노팅엄 대학의 큰 매력을 느끼고 영국에서 박사 과정을 더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지만 만류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는 제가 내린 결정이라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네, 그 뒤 왕자는 졸강대학과 노팅엄 대학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완성하고 두 대학에서 모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2012년에는 노팅엄 대학 총장상 성취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학업을 이어가고 유학을 가는 일은 모두 먼 곳을 향한 여정입니다. 먼 곳이란 단순한 지리적 거리만이 아니라 심리적 도약이기도 합니다.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신체와 정신의 이중적인 시련을 견뎌내는 겁니다. 네, 왕장은 신입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멀리 갈수록 자기 자신에 가까워집니다. 자신의 모습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던 관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더 통달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오직 꿈만이 우리를 꾸준히 먼 곳

흔히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려는 내적 동기가 부족하죠. 오직 꿈만이 우리를 꾸준히 더 먼 것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네, 인공지능 혁명이 철렴의 속도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지금, 왕정은 신입생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의 잠재력에 거대한 승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체념하거나 남들을 따라가는 선택은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 몇 배, 심지어 수백 배로 커질 수 있는 미래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네, 앞길이 아무리 미지의 세계라고 해도 가슴에 꿈을 품으면 발밑에 길이 생기게 되고 내가 바라는 모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요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할머니 무릎에서 들었던 첫 이야기이고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상가의 온기입니다. 해맑게 울려 퍼지던 그 목소리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 동요의 날개를 타고 어린 날의 맑은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네, 먼저 오늘의 첫 동요 소개합니다. 꽃노래.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하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가지런할 재, 마음 심, 한 가지 동, 힘 력, 재심 동력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다 라는 뜻입니다. 네, 소 한 마리에 왕망이 보위를 찬타라고 국호를 신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후 농림, 정미 등 농민 봉기가 일어났고 한나라 황실의 먼 친척으로 황제의 숙부뻘이 되는 류연, 류수 형제도 농림군에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힘을 기른 후 농민봉기군의 하강군 수령인 왕상과 대사를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류연은 군대를 이끌고 공동으로 왕망 정권에 대항함으로써 한나라 왕조를 회복하자고 왕상에게 공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일이 성사된다면 우리 함께 승리의 열매를 맛봅시다. 네, 왕상이 그러자고 대답을 하고 돌아가서 기타 두령들인 성당과 장인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그러나 성당과 장인이 이를 반대해 나섰습니다. 네, 우리 하강군은 인마가 많은데 왜 그들과 연합한단 말입니까? 대장부는 일을 함에 있어서 각자의 주장대로 해야지 어찌 다른 사람의 지위를 받는단 말입니까? 네, 왕상이 말했습니다. 네, 왕망은 이미 민심을 잃었고 백성들도 한 왕조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나라 황족인 류연, 류수 형제가 거병하였으니 그들과 연합한다면 반드시 대합을 이룰 것입니다. 네, 여러 장수들이 왕상의 명을 따르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왕상이 하강군을 인솔해 류연, 류수의 군대와 합쳤습니다. 네, 사서에서는 이들이 재심 동력, 예기 익장이라고 묘사해 그 전투력과 사기를 보여줬습니다. 이들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왕망 수하의 장수인 겸부와 량구사가 이끄는 군대를 섬멸했습니다. 네, 고사성어 재심 동력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됐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

0: 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장금하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감 프로에서 인사드립니다. 박민걸입니다. 속담에 가을이 되면 모기가 호랑이보다 사납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에는 모기에 잘 물리지 않는다고 느끼지만 막상 가을이 되면 오히려 자주 물리며 모기 물린 부위의 붉은 붓기와 가려움도 더 심해짐을 느낄 것입니다. 날씨는 쌀쌀해지는데 왜 모기가 갑자기 역공하게 될까요? 여름철에 비해 왜 가을에 모기의 공격성이 더 강할까요? 첫 번째 요인은 월동을 위한 에너지 저장 때문입니다. 이 집 모기는 알 상태로 순모기와 집모기는 성충 상태로 월동하므로 일부 모기들은 가을에 활동하기 좋은 시기를 틈타 피를 더 빨아 영양분을 축적해 월동을 위한 에너지를 비축합니다. 두 번째 요인은 후대 번식에 필요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을 이후는 모기가 1년 중 마지막 번식 절정기에 들어가는 시기로 산란과 후대 번식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기 위해 흡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가신 가을 모기는 어떻게 예방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 방도는 실내외 고인물 지점 정기 청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기의 알, 유충, 번데기는 모두 물과 뗄래야 뗄 수 없으므로 고인물을 제거하는 것이 모기 방지의 핵심 단계입니다. 실내외에 고인물이 있는 용기는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수경 재배 식물은 물을 자주 갈아주어 일주일에 최소 한 회는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모기 퇴치 제품 유효 성분으로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화학 계열 중 디소프로필아민의 모기 퇴치 효과가 가장 강하며 농도 5%에서 30%까지 2시간 내지 12시간의 보호 효과를 제공해 장시간 야외 활동에 적합합니다. 드라베나딘과 파카레딘은 자극이 비교적 낮아 어린이와 민감성 피부에 적합하며 보호 시간은 약 4시간 내지 8시간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외출 시 밝은색 긴 소매 상의와 긴 소매 하의를 자주 입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기는 어두운 곳을 선호하며 어둡거나 약한 빛 환경에서 활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따라서 모기가 가까이 오지 않게 하려면 밝은색 옷을 더 많이 입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 코너에서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란 내용으로 말씀드린 다음 간추린 문화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중국행 코너에서 복권 선비의 첫 동네 렴촌을 소개해드린 다음 음악과 함께 코너에서 노래 그대여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와 이 노래에 깃든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2: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이 용단은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같은 내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이 용단은 사회주의 현대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의 근본적인 성격과 요구를 깊이 있게 천명한 이 중요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세 개 측면으로부터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을 용도하여 추진하고 개척한 현대화입니다. 근대 이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것은 중국 인민의 변함없는 꿈이자 추구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창건되기 전에는 그 어떤 정치 영향도 이 역사적 사명을 짊어지지 못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창건된 이후 중국 현대화 사업의 용도 용량 문제가 해결됐으며 중국의 현대화 사업의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각 발전 단계 분투 목표를 제정했으며 중국의 구체적 실정에 부합되는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지난 100년 이래 우리 당은 중국 인민을 단합 인솔해서 백절불굴의 정신으로 피 흘려 싸워 신민주주의 혁명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하고 자력향상의 정신으로 분발 정진해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했으며 사상을 해방하고 예의 진취함으로써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특히 18차 당대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서 두 높은 자신감과 자강 정신으로 올바른 길을 견지하고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에서 위대한 성과를 이룩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데 보다 완비된 제도적 보장, 보다 튼튼한 물질적 기반, 보다 주동적인 정신적 역량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장기적인 탐구와 실천을 바탕으로 하고 18차 당대일에 리론과 실천에서 이룩한 혁신 돌파에 힘입어 우리 당은 중국식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시킴으로써 중화민족은 일도서고 부유해지고 강대해지는 위대한 비약을 맞이하고 시대를 따라잡던 데로부터 시대를 선도하는 위대한 도약을 실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없으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있을 수 없고 중국의 현대화도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가 충분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영도는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근본적인 보장입니다. 둘째,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현대화입니다. 현대화를 실현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제기될 문제는 어떤 길을 걷고 어떠한 지도 모델과 가치체계를 선택하느냐입니다. 우리 당이 인민을 용대해서 중국식 현대화를 탐구하고 개척한 과정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성공적으로 개척하고 끊임없이 발전시켜온 과정입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서 반드시 거치하는 길입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과학적 사회주의의 리론적 논리와 중국 사회 발전의 역사적 논리의 변증법적 통일체로서 결, 리론, 제도, 문화, 사회일체로 구성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실천과 통일을 이룹니다. 우리가 말하는 중국식 현대화에서의 중국은 근본적으로 말하면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떠나서는 중국식 현대화가 성공적으로 개척될 수도 없고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중국식 현대화의 질적인 교정성을 구현하고 있는데 이런 주로 당의 용도라는 이 근본적인 요구에서 반영될 뿐만 아니라 공동부유를 추진하고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조화를 추진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추진하고 평화적 발전을 추진하는 등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에서도 반영됩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중국식 현대화는 소방의 자본주의 현대화와는 완연히 다른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현대화가 곧 소방화라는 신화를 타파함으로써 광범한 개발도상국이 현대화의 길을 탐구하는 데 완전히 새로운 선택을 제공했습니다. 셋째,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시종 일관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나가야 합니다. 24 당대에서는 향후 5년 내지 이보다 더 오근 시기에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목표와 과업 및 기본 방침을 전면적으로 포착하고 중국식 현대화로 종합민족의 위대한 도움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때 대해서 명확한 요구를 제시했습니다. 오늘날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없는 대변화의 국면이 가속화되고 전진도상의 각종 모순과 문제, 위험과 도전이 더 복잡다단해지고 있습니다. 목표가 웅대할수록 정세가 복잡할수록 임무가 무거울수록 우리는 자신감과 신념을 더 확고히 다지고 중국식 현대화가 시종 올바른 방향을 따라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확고부동하게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로 나아가고 당의 기본 노선을 견지하며 폐쇄되고 경직된 옛길이나 기치를 바꾸는 그릇된 길을 걷지 않고 중국의 발전과 진보의 운명을 자기의 수중에 확고히 장악하는 것을 견지하며 중국식 현대화로 민족 부흥의 위협을 추진해 새로운 더욱 큰 승리를 끊임없이 이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지금까지 중국식 현대화는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들으셨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송림 가수가 부릅니다. 선생님의 의미.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문화 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립니다. 길림성 연변 가무단에서 심혈을 기울여 창작한 혁명 소재 민족 무용극 장백 서론이 일전에 길림성 대표 극 종목으로 북경에서 있은 제7회 전국 소수민족 문예회연에 참가해 첫 공연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연변 가무단은 1980년 제1회부터 제7회까지 매회 참가한 전국에서 몇 안 되는 문예단체 중 하나로 되었고 작품은 2026년 문화관광부의 중점 창작 선제에도 입선되었습니다. 장백 서론은 동북항일연군 14년의 간고하고 비장한 투쟁을 배경으로 항일연군 재봉대의 실제 이야기를 창작 원형으로 삼았습니다. 항일연군 재봉대의 여전사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작품은 항전 시기 평범한 여전사들이 터전을 지키는 것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과정을 진솔하게 보여주었으며 국내 항일연군 후방 여성 전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무용극 창작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작품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삼아 혁명 소재에 민족 요소를 융합시켜 혈육의 정과 사랑, 군민의 정, 민족의 정, 애국심 등 여러 가지 무게 있는 가정을 입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길림성의 홍색 자원에 기반해 연변의 홍색 문화 자원을 깊이 발굴했으며 길림성의 홍색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전했습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변경 지역 여러 민족 대중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며 나라를 지키는 모습을 노래하고 여러 민족이 하나로 되어 생사를 함께하는 공동체 리념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술적 표현에서 이 극은 민간 양걸 손수건 춤과 물동이 춤을 노동 장면과 절묘하게 융합하고 물동이 춤, 지게춤, 장고춤, 부채춤 등 조선족 민족 무용을 혁신해 문화 상호 참조와 민족 융합의 아름다운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동시에 현대 무용 편무 기법을 더해 여성의 온화하고 부드러운 정서와 전쟁의 잔혹함을 함께 드러냈습니다. 무대 미술은 회색과 흰색, 갈색의 간결한 색조로 통일하고 빛과 그림자, 물안개 등 방식을 활용해 동양적이고 시적인 미학 표현으로 주제 사상의 승화를 완성했습니다. 음악은 악기 종류의 경계를 허물고 조선족 민속 음악과 관현악, 현대 전자 편곡을 융합해 소리와 춤, 정경이 하나 되는 무대를 완성했습니다. 제33회 세계 대학생 동계운동회 대표단 단장회의가 일전에 장춘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관계자는 여러 국가와 지역 대표단 단장 및 관계자, 집행위원회 대표 등이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대표단 단장회의는 2027 장춘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에 앞서 열리는 중요한 국제조정회의로 각 참가 대표단과 조직위원회 간의 핵심 소통 플랫폼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회 준비의 최신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각 대표단의 요구사항, 의견,

0: 건의를 청취했습니다. 또한 경기장, 숙박 봉사, 교통, 등록 인증, 급식 봉사, 의료 및 약물 검사, 의전 행사, 대표단 봉사 등 실무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가 진행되어 효율적이고 원활한 소통과 협의 채널이 구축되었습니다. 2027 장춘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는 2009년 할빈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개최되는 세계대학생 동계운동회입니다. 이번 운동회는 길림성 그리고 장춘시에서 열리는 규모가 가장 큰 국제종합빙설경기입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의 빙설운동 발전 성과를 보여주고 국제 청년 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며 빙설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날 오후 각 대표단 단장 및 관계자들은 장춘 오환체육관, 장춘시 스키관, 장춘체육장, 길림성 스피드 스케이팅관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컬링, 스피드 스케이팅, 쇼트트랙 경기장, 개막식 경기장과 메인 등록센터를 시찰하며 경기장 시설과 부대시설, 경기장 조건, 서비스 보장 상황을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또한 대회 기간 피겨스케이팅 종목 대표단의 숙소인 완다 가화 호텔도 점검했습니다. 제9회 중국 농민 풍년절을 맞아 제13회 길림성 농민문화축제 주회의장 행사가 일전에 송원시 전고르로스 몽골족 자치현 오란화촌에서 열렸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배우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노래묘, 민족무용, 민악합주, 특색교예 등을 선보였습니다. 공연에는 한족, 몽골족, 조선족 등 여러 민족의 문화 요소가 어우러져 여러 민족이 형제처럼 가까이 지내고 서로 도우며 한마음으로 풍작을 경축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공연은 가무 오색 길림의 힘찬 선율 속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초원의 정취와 변경의 운치, 흑토의 멋이 어우러진 무대에 배우들은 열정적으로 연기했고 관중석에서는 박수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전 고르로스 현 초원 문화관 관장 조로몽은 이번 공연은 여러 향진 농목민 문예 애호가들이 직접 만들고 연출한 것이라며 몽골족 문화의 특색과 기층 군중의 문예 풍모를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민생 도서와 농업과학기술 도서, 서예 작품을 나누어주고 공익 영화를 상영하는 등 농민들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는 행사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새 대중문화의 번영을 도모하고 농민의 주체적 지위를 강조하며 향토 문화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공연과 전시 플랫폼을 마련해 지역 문화 창작을 지원하고 농촌 문화의 활력을 증진시키며 우수한 농경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10월 하순까지 이어지는데 성과 시, 현 3급이 공동으로 문예 공연, 전시, 광장무 대회 등 600여 차례의 문화 행사를 펼치는 것으로 농민들의 정신 문화 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9월 5일부터 10일까지 장춘아태 정월훈련 기지에서 열린 길림성 제20회 운동회 청소년조 축구 경기에 16개 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 연길시를 대표해 출전한 연길시 청소년 과외 체육운동학교는 남자 병조와 정조 두 팀을 출전시켰으며 최종 두 팀 모두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어 길림성 운동회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경기장에서 연길시의 청소년 축구 선수들은 뛰어난 전술 수행 능력과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연길시 청소년 과외 체육 운동학교 관계자는 이번 우승은 선수들의 꾸준한 훈련과 감독진의 세심한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팀은 경기 전 여러 차례 집중 훈련을 진행하고 참가팀들의 특징에 맞춰 맞춤형 전술을 마련했습니다. 경기 기간, 감독진은 각 경기 후 복귀 회의를 열어 전술을 적시적으로 조정하고 선수들이 경기 흐름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도왔습니다. 이 두 개의 값진 우승컵은 어린 선수들의 노력이 맺은 결실일 뿐만 아니라 연길시 청소년 축구 후비인재 양성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기회로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연길시는 청소년 축구에 대한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표준화 축구장을 건설하였으며 청소년 축구 단계별 육성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여러 선수들이 김림성 대표팀과 국가소년팀에 선발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번 김림성 운동회에서 두개조 우승은 축구의 고향에 깊은 축구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문화뉴스를 종합해 보내드렸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1: 아름다운 문화 중국행 코너에서는 아늑한 꽃동네 명월만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 아늑한 꽃동네 명월만촌은 2000년에 대해 역사를 자랑하며 시적인 이름과 그림 같은 경관을 가진 강남 시골의 축소판이다. 뒤에 청산을 넘고 태호를 마주한 명월만촌은 모양이 동군 달과 같다고 해서 이름이 명월만이다. 먼 옛날 춘추 전국 시기에 오나라 왕이 미인 서시와 이곳에서 달 구경을 했다고 해서 이름이 명월만이라는 야사도 있다. 전하는 데 의하면 명월만은 2000년 전에 춘추 시기에 벌써 오나라의 포로로 된 월나라의 사람을 중심으로 일부 오나라 사람들이 모여 동네가 형성됐다고 한다. 과거 명월만 사람들은 일하면서 자신을 먹여 살리는 동시에 오나라 왕과 서시가 이곳에 와서 달 구경을 할 때 휴식터와 음식,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다. 명월만의 뒷산에는 지금도 서시가 그때 세안과 화장을 하던 화미천 유적이 남아있다. 그 뒤에 당송 때에 이르러 명월만은 바둑판 같은 동네의 구도를 형성했고 청나라 때 최고의 번성일로를 달렸다. 1770년에 건설된 돌길 석판가는 1140m 길이에 4560조각의 커다란 화강암을 깔아 만들었다. 바둑길이라고도 하는 이 길은 오늘날 명월만 특색의 하나로 부상했다. 돌길의 지하에는 배수구가 가설돼 아무리 큰 비가 내려도 금방 물이 빠지고 도로면이 깨끗해져 명만가에서는 비 온 뒤에도 꽃을 수놓은 흥급

0: 진을 싣는다는 말이 있다. 거리의 양쪽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색바랜 높고 낮은 가옥들이 졸지어 있고 건물의 앞과 뒤에는 꽃이 만발해 물이 청산을 끌어안고 산과 꽃을 품으며 꽃 속에 가옥이 있는 경관을 형성한다. 청나라 때 이곳 사람들은 객상으로 번 돈이나 꽃나무를 재배해서 번 돈으로 예화당과 예경당, 첨서당, 한산망, 설가청, 등가상 등 건물들을 지었다. 이런 저택과 사당 건물에는 정교하면서도 우아한 벽돌 조각과 목각, 석강물이 즐비하고 화려한 채색 벽화도 적지 않아서 강남 민가의 대표작으로 불리우기에 손색이 없다. 그중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고건물은 1799년에 지은 유경당이다. 이 건물은 올해 오씨네 가문 저택인 첨서당의 한 부분이었는데 1943년에 등씨 가문에 매각되면서 유경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현재도 등씨 가문의 후손이 살고 있는 이 건물은 각자 단독으로 된 홀과 건물, 서재 등을 가진 정문 두 개로 무어져 있고 두 정문은 담벽에 난 문으로 연결된다. 정교한 벽돌 조각이 가득한 문루는 인문과 복숭아, 영지버섯, 상소론 구름 등 부귀와 기람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단장되어 있다. 문의의 정교함과 조각의 기법 역시 최고를 자랑한다. 명월만촌 입구 호수 기슭에는 숲이 무성해 호수에서는 마을의 건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그 때문에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 어부들이 쉽게 방향을 잃고 집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남송 때 명월만촌은 촌 입구에 키 높은 장대를 세우고 그 위에 붉은 초롱을 걸어 밤이면 불을 밝혀 등대 역할을 하게 했다. 1200여 년의 수령을 가진 농나무도 명월만촌의 심벌이다. 전하는 데 의하면 천여 년에 달하는 명월만촌의 어제를 쭉 지켜온 이 고목은 당나라 때 한 시인이 명월만에 친구 만나러 왔다가 심은 것이라고 한다. 줄기의 직경이 2m에 달하고 높이는 25m인 이 농나무는 많은 고난을 거쳤다. 화재의 줄기가 불에 타고 벼락을 맞아 고목이 됐는데 그 고목에서 새로운 싹이 나면서 다시 생명을 이어온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손자가 할아버지를 업었다고 이 농나무를 형용한다. 농나무는 마을 사람들의 관심에 고마움을 표시하듯 마을 쪽으로 몸을 기울고 있다. 키 높은 가지와 무성한 숲이 커다란 그늘을 만들어 이 농나무 그늘은 동네 사람들이 편안하게 쉬어가는 장소이다. 농나무 옆의 옛 부두는 어젯날 마을 사람들이 바깥 세상과 이어진 유일한 통로였다.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는 부두는 길이가 58m, 너비 5m에 달하고 256개의 화강암을 깔아 웅장함을 보여준다. 두 화강암 바위 속으로 자라난 두 그루의 나무도 오늘날은 배를 묶어두거나 고기 그물을 걸어두는 아름드리 나무로 컸다. 명월교도 축조년대에 알려지지 않는다. 노면에 화강암을 깔아 만든 이 교량은 오늘날도 강을 녹아는 교통수단으로 사용한다. 전하는 데 의하면 오나라 왕과 서씨가 바로 이 다리 위에서 달 구경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름도 명월교이다. 속칭 명월사라고도 하는 명월선언은 세 겹의 뜰을 가진 건물 군락이다. 미륵전과 관음전, 성황전, 관제전, 맹장전 등 신전을 가지고 있다. 시골의 토속적인 신앙과 종교 문화가 어우러진 명월사에는 또한 절의 보수를 기록한 비석들이 남아있다. 수려한 경치 속에 이 절의 건물은 호수와 달 구경을 한 좋은 장소이기도 하다. 아직도 명월만촌에서 살아가는 100여 가구의 촌민 400여 명은 오늘날도 꽃나무를 키우고 차나무를 재배하며 태고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생활을 계속한다. 이곳에서 살아가는 등씨와 진씨, 황씨, 오씨는 대부분 남송 때 은퇴한 귀족들의 후손이다. 1년 사시절 녹음 속에 안겨있는 명월만촌에 들어서면 마치 꿈속의 무릉도원에 들어선 듯하다.
1: 지금까지 아늑한 꽃동네 명월만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철 가수가 부릅니다. 아리랑 세월.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주걸륜이 작곡하고 박문산이 작사했습니다. 이 노래는 2007년에 발매된 가수 장소함의 앨범 ANG 5.0에 수록된 중화권 음악계의 대표적인 클래식 발라드 작품입니다. 이 곡은 한 광고 협업 당시 즉흥적으로 제안받은 곡으로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해 장소함은 주걸륜과 함께 광고를 촬영하던 중 대화를 나누다가 농담조로 주걸륜에게 노래를 부탁했는데 뜻밖에도 주걸륜이 흔쾌히 승낙하며 그 자리에서 피아노 앞으로 다가가 단 10분 만에 완성된 멜로디를 연주하며 노래를 완성했습니다. 장소함은 감탄하면서 라이브로 이 곡을 쓴 경험을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주걸륜은 창작 주제를 구상하며 어린 시절의 서툰 감정에 초점을 맞춰 사춘기의 호감, 의지, 사랑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생동하게 그려냈고 오랜 파트너인 박문산에게 가사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박문산이 창작한 첫 버전은 음반사로부터 돌려보내졌습니다. 장소함의 맑고 영롱한 음색과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다듬은 뒤 박문산은 마치 요정이 엇갈린 우연으로 숲에 살게 된 것 같다라고 적어 소녀의 막막함과 어긋난 느낌을 섬세하게 그려냈고 그제야 심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가사는 캠퍼스 장면으로 시작하며 교실의 그 풍금은 딩동딩동 소리를 낸다라는 구절을 통해 교실, 편지, 풍금처럼 청춘의 기운이 가득한 이미지로 한때의 젊은 감정을 들려주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그대여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를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 이 곡은 뛰어난 가창력의 장소함에게 있어서도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슬로우 R&B에 도전한 이 곡은 음역이 매우 넓어 목소리를 자유자재로 통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의 부드러움을 살리는 동시에 후렴에 감정적 긴장감까지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녹음실에서 장소함은 소녀의 갈등과 맑은 정신을 세심하게 짚어보며 결국 청춘의 그 아쉬움을 놓아주는 감정을 노래에 녹여냈습니다. 여기서 장소함 가수가 부른 노래 나팜을 듣고 오겠습니다.

0: 이 곡은 발매되자마자 빠르게 인기를 얻으며 여러 차트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곡은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아니라 청춘의 감정적 오해를 부드럽게 풀어내며 청중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젊은 시절의 설렘은 물론 소중하지만 사랑에는 낭만적인 맹세만이 아니라 성숙한 책임감도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 노래는 여전히 수많은 청중들로 하여금 그 자신의 청춘 시절을 돌아보게 하고 서툰 감정과 진정한 사랑 사이의 거리를 리해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지금까지 그대여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와 이 노래에 깃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초소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라디오로 듣는 세상, 오늘은 단숨에 낙수한 군중 4명을 구하고 1등공을 수여받았던 군인 가동현이 육군 공정대학에 추천 입학한 사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2년 전 저수지에서 4명을 려니어 구조하다 쇼크 상태에 빠져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2000년대생 군인을 기억하는가요? 최근 구조활동으로 1등공을 세운 전사 가동현은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 정거장을 맞이했습니다. 2026학번 우수 병사 추천 입학생으로 그는 정식으로 육군 공정대학의 일원으로 되었습니다. 2023년 7월 고향인 광동에서 휴가 중이던 가동현은 저수지를 지날 때 돌연 수면에서 들려오는 급박한 구조 요청 소리를 접했습니다.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곧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어 구조를 펼쳤습니다. 10여 분 동안 그는 4번 왕복하면서 물에 빠진 시민 4명을 모두 강가로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가동현 본인은 체력이 심하게 소진되었고 폐에 물이 차 현장에서 쇼크했습니다. 몇 시간의 응급처치 끝에 그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후 1등공의 희소식이 그의 고향으로 전해졌습니다. 가동현은 중국의 좋은 사람, 전국 의로운 시민 모범 등 영예를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꿈을 향한 가동현의 길은 결코

0: 않고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2025년 승진 추천 평가 중 그는 사격 종목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인 원인으로 군사학교와 어깨를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패배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훈련장에서 매일 땀덩이를 쏟았습니다. 총이 불안정하면 물 주전자를 걸어 자세를 바로잡았고 조준이 안 되면 뜨거운 햇볕 아래서 몇 번이고 감을 찾으며 사격의 약점을 조금씩 보완해 나갔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라. 올해의 예비시험과 정식 추천 전형평가에서 그는 40여 명이 한 무대에서 겨루는 우수 병사들 사이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종합성적 7위로 육군공정대학의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군사학교 정문에 들어선 그날 가동현은 과거의 영예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로는 어제의 것이라며 학교에 들어오면 나는 그냥 평범한 학생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사학교에서 그는 가장 먼저 이론적 약점을 보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공 지식을 체계적으로 익히는 한편 교원, 전우들로부터 많이 배워 실력을 더욱 탄탄하게 다지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단숨에 낙수한 군중 4명을 구하고 1등공을 수여받았던 군인 가동현이 육군 공정대학에 추천 입학한 사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독서는 무엇일까요?
3: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2: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3: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2: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3: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3: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4: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은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전부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박민글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5: 중앙인민广播电台 민族广播
6: 携手新时代 奋进新征程 新时代新征程 新伟业
5: 听原著学原文悟原理治国方略